0: 네. 시민 제작자에 의한 시민 제작자를 위한 방송이 절실하다는 요청으로 시작한 방송 시민 제작자의 희로애락 7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저희 한번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2: 네.
0: 셋.
1: 약간 방청객 아르바이트식으로
0: 네. 자,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다은님.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훌륭합니다.
1: 네,
0: 희로애락이요, 영원하라!
1: 네, 계속 100회까지 방송
0: 네,
1: 꾸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0: 100회까지. 자,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기둥!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새로운 엔진! 무릉무릉! 시민 제작자 두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저부터 시작할까요?
0: 네.
3: 저는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네, 회장을 맡고 있는 하이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소개를 해주셔야죠.
1: 잊을 뻔했어.
0: 해주셔야죠.
1: 출연자분들에게 집중하는 일이라 공동 진행하시는 분 소개를 제가 잊을 뻔했네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실 익산 시민이자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에너자이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재미보라 재미수다 진행하고 있는 박다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스퍼님, 하이든님 그리고 박다한님과 함께 재미있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시민들이 주도해 마을 소식을 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했습니다. 사단법인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오늘 개국식을 열고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 지역을 청취 권역으로 지역 소식과 시사, 생활 정보 등을 담은 방송을 FM 93.5MHz를 통해 송출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측은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이슈를 직접 생산하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개국 그 뉴스를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듣고 왔는데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2024년 2월에 개국을 하고 벌써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어느새
1: 맞습니다. 네. 네.
0: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민 제작자 분들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요. 좋아서 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시민 제작자로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요. 오늘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 네. 네.
0: 두 분 제작자분들, 두 분은 제작자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시는 거는 처음이신가요?
3: No, you can answer.
4: 네, 처음이에요.
0: 처음이에요. 네, 그렇군요.
1: 하이든님은?
3: 네, 저도 처음이죠.
0: 그렇구나.
1: 네. 처음이죠.
0: 네, 처음이구나.
3: 저희는 그 중국인 협회, 중국인 협회 회장님께서 그 이곳을 소개를 하시고 저희도 이렇게 우리 협회를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제 한번 와봐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때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그러면은 업무 협약하자 이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3: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0: 그렇구나.
1: 네. 네. 아, 저희들이야말로 감사드리죠. 시민 제작자분들과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두 분이서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3: 아유, 저희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다은님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 방송을 소개합니다 시간입니다.
1: 네.
0: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있는데요. 두 분께서 어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떤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두 분?
3: 여기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제가 그 통역
1: 그럼요.
3: 부분을 좀
1: 네네.
4: The title of the program is 전북하바얀 and this is to the program serves as to the Filipino community and other English speaking residents here in Korea.
3: 네, 저희 라디오 타이틀은요, 이제 전북하바얀 온 에어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단순히 그냥 필리핀 문화만 알리고 싶은 이런 라디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가. 오. 네, 그래서 그런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공유를 하고 싶은 이런 계기가 됐어요.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전주 전북에 사시는 필리핀 분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도 하고 계실 테고. 그렇죠.
3: 그렇죠.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까먹었네요.
1: 네, 네.
3: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1: 네, 소통의 네. 창구 역할.
3: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전북 까바얀이라는 협회가 전북 에 있는 곳곳에 있는 필리핀 분들 다 여기 계신 필리핀 분들은 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하시거나 이렇게 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곳곳에는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리가 먼 이런 분.

0: 분들에게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좀 돕고 도울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커서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1: 지금 그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5월 9일인데 제가 최신 5화를 또 보고 듣고 왔거든요. 운전하면서. 근데 내일은 또 오거리 광장에서 또 봉사활동 있으시다고 또
0: 근데 이제
1: 그것도
0: 솔직히
1: 들었었거든요.
0: 저희가 그거를 모르고 5월 24일인데 이거 카트라도 하셔도 돼요. 네, 5월
1: 그렇구나.
0: 24일인데 5월 10인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로 방송이 나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기를 했죠. 포스터로.
1: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0: 5월
1: 24일이구나.
0: 24일이에요.
1: 24일이구나.
2: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0: 그러면 저 거기 얘기하면 되겠죠. 네. Would you want to tell about May 24th? Or Filipinism? Filipinism Bongsa Day.
3: Yes, we have a Bongsa Day. This is called Filipinism. That's going to happen on May 24. 5월 14일. 그 행사 있어요.
0: And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on that day?
3: The Filipinism promotes the music all about the Philippines, Filipino culture, music traditions like that. So that.
0: 네. 그래서 이제 그날 5월 24일 날 저희는 이제 필리피니즘. 근데 이제 요즘 이게 매너리즘, 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네네. 그래서 저희 행사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큰 행사를 크게 두 번 해요, 저희는. 네네.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첫 스타트가 작년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필리피니즘을 했고, 이번에는 제2회예요. 제2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은 봉사데이, 10월 달은 감사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는. 네. 네네. 그래서 필리피니즘이라는 그 봉사데이는요, 이때 저희가 음악을 통해서, 이제 그날 머스킹도 하고, 다양한, 이렇게, 그리고 많은,
3: 음식도 하고.
0: 네, 음식. 맞아요. 음식도 필리핀 하고.
2: 필리핀 음식들.
3: 음식
0: 노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오실 거예요. 자스퍼 씨는 그 중에서 한 분이시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밴드도 있어요. JK 밴드라고 전북 가바얀 저희 필리핀 협회 밴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를 통해서 뭐 가수 노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서 오셔서 이렇게 저희 음악 아니면 이제 한국 음악이라든가 퓨전으로 된 음악들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수 있는 음악,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분들이 부르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돈 내고 봐야 되는 아니고요. 그냥 무료 공연을 하고 음식은 당연히 무료고요.
2: 오, 정말요?
0: 예.
2: 오.
0: 제발
2: 꼭 가겠습니다.
0: 제발 오세요. 네.
2: 꼭 가겠습니다.
0: 예.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니까요.
2: 오거리 광장?
0: 네, 오거리 광장.
2: 5월 24일?
0: 5월 24일.
2: 그 요일은?
0: 요일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2: 일요일 날.
0: 그 시간이 아마 쉬시는 날이실 것 같아서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5시 반 이후 오시면 안 돼요.
2: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0: 네.
2: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느낌이네요.
0: 그렇죠.
2: 전주 시민분께 음악도 소개해드리고 필리핀의 음식도 좀 접하게 할 수 있는.
0: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받은 이 모든 지원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2: 아이고,
0: 이제
2: 아이고.
0: 봉사를 하려고 그래서 그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의미 깊은 자리다.
1: 다양한 활동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 제작자 협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소통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느끼는 게 그 전화 연결을 되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게 또 뜻깊고 나름 그 사연들을 들어보는 게 또 재미도 있고 뜻깊고 그렇더라고요. 남원에 계신 분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잘 지내시는지 이렇게 필리핀에 오셔가지고 남원에 계신 분 통화도 해보시고
2: 전화 연결로
1: 아니 방송이 재밌었어요. 좀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해주시는데 노래방 방송으로 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찍어서 삽입해주시기도 하고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2: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김에 전부 카바얀, 카바얀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고 싶고 그리고
1: 네.
2: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죠. 네. 네. 에 대한 소개 말씀도 좀 함께 해줄 수 있을까요?
3: Kabayan is Kabayan is a term for the Filipinos when you are the same. You're Filipino and I'm Filipino. You just say Kabayan, so we're the same. We're from Philippines, so you say Kabayan. So you say we're the same. We're from the same country, Philippines.
0: 네, 그러니까 그거에 추가를 하면은 까바얀이라는 말이 동포라는 말인데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동포가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나는 동포다, 나는 까바얀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필리핀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나은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 분이시고 그러면 저희가 해외에 이거 이 단어도 저희 그 나라에서 이제 필리핀 안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해외에 있을 때 네, 예, 물은 말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 오, 까바얀! 이렇게.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낯선 나라에서, 이 타지에서 내가 혼자가 아닌 나와 같은 필리핀 사람이 있네? 네, 까바얀이 있네? 같은 동포가 있네? 이런 뜻이 있어요.
2: 따뜻한 느낌의 네네네네. 단어군요. 네네. 네. 그러면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어떤 곳인지 한번 또 네, 하이든님이 네,
0: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우선 자스퍼 씨가 말을 괜히 또 저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3: I think our program is to promote the Filipino music and we also share stories and entertainment and also community news and cultural content.
0: 네.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는 설립한 지 1년 좀 이상 네, 밖에 안
2: 돼 있어요. 1년 이상?
0: 네, 네. 저희는 설립한 지 12월 15일 2025년.
2: 25년.
0: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2: 네네.
0: 저희 때문에 커트를 많이 하실 것 같아. 큰일 났네요.
2: 저희는 그대로 담아내는 재미도 있습니다.
0: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런. 네. 저희는, 2024년 12월 15일에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모여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이 설립하기 전에 모여서 뭐 중국인 협회도 있고 베트남 인회도 커지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분들이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솔직히 이 협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왜냐면은 저희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필리핀 분에 찾아가서 이렇게 뭐 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저희 문화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이 베트남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아우자이라고
2: 네.
1: 전통
0: 우상을 이제 바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생각하게 네네.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그럼 필리핀 뭘 입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살라맛 감사데이라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저희 전통 의상을 입었는데 아 필리핀은 이런 옷을 입구나. 이게 저희 문화를 알게 된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한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베트남이면은 이 월남쌈
1: 뭐 쌀국수
0: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도 네네. 필리핀이라고 보니까는 아 필리핀에 잡채도 있구나, 뭐 필리핀에 떡도 있구나, 뭐 맛있네, 뭐 필리핀 식혜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 필리핀 협회가 설립한 게 너무 뜻깊고 뿌듯한 것 같아요. 저희는
2: 네. 그 전에는 그러면은 협의라는 그런 단체가 아예 없었어요?
0: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소모임. 소모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알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타까웠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작년에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청도 도청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지하시는 기관들도 예,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1: 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2: 협의 회장이세요 또 하이디님이.
1: 그러니까요.
2: 회장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왜 저를 갖다 놓대요. 거기 아니, 그 자리에다가.
2: 이유가 뭔가 왜 하이디님이 회장을 맡기신 이유 하이디님께.
0: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때 모였는데 이제 어떻게 좀 하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당시에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랬나 봐요.
2: 나선 사람을 무조건 시킨다. 앞에 예, 나선 사람을
0: 어차피
2: 시킨다.
0: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2: 아, 아마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나서 하이디님이랑 자스퍼님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다은님. 근데 하이디님의 그 에너지
1: 그러니까요.
2: 그 포스가 느껴져. 그 회장님의 포스가 느껴져.
1: 그래서
2: 아마 회장님이 되신 것 같아요.
0: 아유, 정말 어떤 포스일까요?
2: 정말 밝고 에너지 있고 일을 잘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0: 감사하죠. 만약에 이제 그분들도 똑같이 느꼈다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물론 좋아요 이 자리는. 그렇지만 이 책임감이
1: 맞아요. 예,
0: 책임감이 맞아요.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야 그래도 조금 쭉쭉쭉쭉 예,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체인 것 같아요.
2: 네, 네
0: 끝까지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1: 상황에 따라 또 네네. 그렇죠.
2: 뭐 앞서 저기 베트남의 아우자이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는 권투로 세계를 제패하신 분 계시잖아요.
0: 아마 많이 빡겨.
2: 네. 유명한 세계를 제패한 몹시. 분이잖아요.
0: 그걸 꺼봐요.
2: 월드 넘버원. 월드 넘버원.
0: 꺼봐요. 베트남 아우자인데 필리핀 많이 빡겨이잖아요.
1: 의상으로 생각나는 자네.
2: 의상으로. 아,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의 이미지가 이제 뭐 한국 분들에게는 또 다양한 또 인상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권투, 복싱이 생각난다 이 말씀이죠.
0: 네, 그래도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많이
2: 그럼요. 네. 네, 세계 넘버원이시니까.
0: 그러니까.
2: 네,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보고 저희 이제 음악 듣고 2부로 갈 건데요. 두
1: 네네.
2: 분이 한국에 와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로 지금 전북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는지. 너무 해피해서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죠. 베리 베리 해피.
3: Well, I arrived here. The first time I arrived is Onyeon-tane. Wasoyo. Then I work here in Jeonju for the past 3 years. 3년 동안 여기 전주 일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0: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세요. 좀 자랑 좀 하자고.
2: 괜찮아요.
1: 자랑하셔도 되는데.
2: 말씀하실 수 있으면 네네.
3: 원래 가수예요. 그
2: 싱어.
3: 네, 싱어.
2: 오. 그럼 전주에서도 싱어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이 싱어신 거예요?
0: 맞아요. 네.
2: 와.
0: 네.
1: 그렇구나.
2: 어디서?
3: 아, 지금은 그 네, 호텔에
2: 가수.
1: 진짜 이 공동체 라디오에는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진짜.
2: 그러니까요.
1: 와, 멋지다.
0: 자스퍼 씨만 멋져요.
1: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2: 24일 날 가면은 이제 자스퍼님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죠.
1: 네.
2: 5월 24일 오거리 광장.
0: 놀라실 걸요.
3: 네. 그다음에 전북 가봐야 또 도와줘요. 전북 가봐야.
1: 그러니까
0: 그 이 재능을 통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자스퍼 씨.
2: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시간을 내주잖아요 저희한테. 그렇지만 저희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달라고 하진 않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예,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까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노래를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네.
1: 그러면 하이디님은 어떻게 전북에 오시게 되신 건지.
0: 저는 노래가
1: 노래를 따라오셨나요?
2: 노래를 따라오셨다고요?
0: 안타깝게도 노래는 아니고요. 저는 네 저는 선교사인 남편을 만나서 저희 나라에서부터 만나가지고 그렇고 이제 그분은 한국에 따라갈 수 있냐 그러시길래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전 사시는 곳이 전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008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네. 저는 전주 토종. 네.
2: 신앙의 힘에 이끌려서 오신 거네요.
0: 그렇게 됐네요. 저는. 네.
2: 아 20년간.
0: 네, 거의 20년.
2: 20이면 네. 뭐 전주인이신 거죠, 뭐.
1: 저보다 전주를 더 자주. 아예 사시니까.
0: 네, 근데 전주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3: 네, 저요. 네.
0: 제가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전주는 신사들의 도시라고 이렇게 검색하게 됐어요.
2: 양반의 도시?
0: 양반의 도시, 신사들의 도시. 네. 그래서 와보니.
1: 아닌 것 같은데.
0: 아니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말하는 톤이라든가. 아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 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좀 말투가 좀 센 지역들이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근데 전주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전주는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 저는 안 가요. 아마 전주로 계속 살 것 같아요.
2: 앞으로도
0: 네네네.
1: 그렇구나.
2: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신 분이 제스퍼님이시라고요. 네, 신청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 네, 좋아하는 노래.
0: 아, 좋아하는 노래. 트로트 장르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1: 네.
0: 진짜요?
1: 좋아요.
0: 왠지 제스퍼님은 뭔가 팝, R&B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았는데 트로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1: R&B도 좋아해요.
0: R&B도 좋고. 좋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2: 리듬 앤 블루스.
0: 네.
2: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외에 방송을 또 하시는 곳이 있나요 혹시?
3: 저희는 없어요. 우선은 여기만.
2: 네네.
3: 시작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오셔서 이제 섭외를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서.
0: 아, 그래요?
3: 우선은 여기만. 네.
2: 그러면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말고 그 전에 그 필리핀 분들이 하시는 방송 자체가 없었나요? 전북에서?
3: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아마 이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1: 저는 너무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정말 두 분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3: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나가려고요.
2: 아~
0: 잘
3: 끝까지
0: 저. 좋아요.
2: 남에게 내주지 않겠다.
0: 네네.
2: 끝까지 이렇게 하겠다.
3: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2: 끝까지 독점하겠다. 농담입니다.
0: 그러면 근데 그 전주 까바얀 유튜브 채널이 또 따로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뭐 또 앞으로 뭔가 올릴 다양한 콘텐츠 올리실 예정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3: 네.
1: 아, 지금은 전북 까바얀은 내일 세그멘트 있어요. 그 음악, 뉴스,
3: 전화 연결.
1: 폰 콜, 노래 신청곡 신청 노래, 그다음에
3: 인터뷰
1: 그 게스트 있어요.
0: 맞아요.
3: 네, 그렇지만
1: then 그다음에 다음에는 we have shout out 그 다른 필리핀 사람이 shout out like in Philippines greetings to family. 오마 가족께서 shout out.
3: Shout out이라는 세그먼트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분들,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 저희 페이스북도 있거든요. 전북 가바인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거기에 저희가 그 포스터를 올리면은 그 댓글들을 달 거 아니에요. 거기에
0: 네, 그렇죠.
3: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가족들에게 안부를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께 좀 안부 좀 이 안부에 대해서 이제 좀 읽어주세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뭐 저는요 뭐 어디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좋아요. 아니면 어디 어디 이런 장소를 방문했는데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이런 댓글들 저희가 읽어드리는 그 시간을 추가를 하려고 앞으로 그래야 그 필리핀 분들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하고 약간 커넥션. 연결이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shout out이라는 세그멘트를 만들었습니다.
0: 앞으로는 그런 방송도 또 예정이신 거구나.
2: 네. 좋습니다. 네. 자, 시그널 음악 너무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0: 맞아.
2: 아마 이것도 혹시 자스퍼님이 만드신 거예요?
3: 제작은 자스퍼 씨가 하셨고요.
1: 가사는 우리가 가사를 썼어요.
3: 가사는 그래도 그 가사에는 제가
0: 같이 작사 화이팅.
2: 무슨 뜻의 가사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시그널 음악 노래 가사.
3: What's the meaning of 가야나딘도?
1: 가야나딘도 한국 말은 할 수 있어.
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3: 네. 이거를 또 설명하자면은 또 다른 단체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제가. 네. 베트남 단체, 뭐 중국 단체도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잖아요.
2: 네.
3: 근데 저희는 그냥 필리핀이면 그래. 그냥 그저 그래.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야. 저희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으로 그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를 썼을 때 그냥 할 수 있어. 뭐 우리말로 이제 거기다 파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섞여 있어요. 퓨전처럼 섞여 있는데 자스퍼랑 같이 그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제가 그 노래를 그 시그널을 그렇게 막 즐겁게 만들려고 생각 상상도 못했거든요.
2: 네네.
3: 자스퍼 씨가 그 저한테 그 작업한 그 노래를 그 주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더라고요.
0: 흥겨워요.
2: 네, 흥겨워 신나.
3: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가사 담겨 있는 그 가사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 빨리 외울 수 있는 뭐 필리핀 사람이 빨리 외울 수 있는 이런 가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2: 네. 필리핀 협의회가 늦게 시작은 했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야 멋진 시그널 음악이네요.
3: 네, 자스퍼 씨 덕분에 그렇게.
1: 네, 그다음에 그 가사는 커넥트 필리핀 사람이 전북 필리핀 사람 여기 일산 커넥트 커넥트.
3: 네. 아, 연결되는
2: 연대 모이고 연대하자는. 네. 제가 두 분 하시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시그널 음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노래가
0: 맞아.
2: 이게 필리핀 라디오 방송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카바얀 방송만의 두 분이 하시는 방송만의 특징인지 좀 궁금한데요.
3: 네, 그게 저희 특징인 것 같아요.
0: 까봐야 네, 방송만의 특징.
3: 네, 왜냐면 우선은 저희 그 시그널도 알리고 싶고 그 담겨 있는 그 가사도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넣었던 것 같아요.
0: 자주 저희는.
3: 네, 자주 들으면 또 본인들도 모르게 부르잖아요. 네,
0: 맞아요.
3: 그래서
2: 그러니까 방송 중간 중간에 여러 번 들어가게 되니까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방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좀 한 달에 한 번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의도로 하시는 방송이니까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예 네, 어떠세요?
3: 마케터다 원산만트.
1: 아마도 우리 바빠서요.
2: 바빠서 삐지
1: 아, 시간이 네,
2: 삐지
1: 시간이 없어요.
2: 아
0: 시간이 없어. 맞아요.
2: 그러면 저기 자스퍼님은 싱어시고 혹시 하이디님은 그러면 어떤 다른 일을 좀 하시는 게 있으세요?
3: 네, 저는 전북 이주 여성 상담소의 상담원이기도 하고 통역원이기도 해서
2: 아이고.
3: 평일날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0: 그러니까
2: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1: 다음에는 두 번째.
3: 정말요?
0: 근데 아마 한 달에 한 번 방송을 하셔도 그게 금방 돌아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고
3: 맞아요. 벌써? 뭐 다음 주에 뭐 이런
0: 맞아요.
3: 저희도 똑같아요.
2: 시간이 이렇게 빨라?
0: 그럼 맞아. 빨라.
2: 자, 그러면 그 2부의 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진행하시면 언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시잖아요.
0: 맞아요.
2: 대략 3개국어 정도 되시는 건데 그 따갈로그어가 맞나요? 필리핀어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따갈로그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건 필리핀어야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정확하게?
1: I think 필리핀 말은 따갈로그 필리핀어 똑같아요.
3: 상관없어요.
1: 똑같아요. 네.
0: 근데 그 방송을 듣다 보면은 거의 3개 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나오고 영어, 잉글리시도 나오고 따갈로그어도 나오고 이제 전화하실 때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질문하시려고 했던 게 그
2: 의도한 바가 있으신지
0: 다양한 언어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떤
3: 필리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영어로 그냥 계속.
1: Filipino because of Filipino people here in Chonbuk. And English for other country,
2: other country
1: to understand understand us, and Koreans for also Koreans to understand. So that's why we have three.
2: Three.
3: 왜냐면은 지금 세계는 글로벌하게 글로벌
0: 맞아요.
2: 글로벌
0: 맞아요.
2: 지구촌.
3: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는 네.
2: 그러면
0: 세계로
2: 저
0: 멀리 뻗어나가겠네요. 이 방송이
2: 세계 무대까지 노리고 지금 그죠? 청취율 1위를 위해서.
3: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선은
2: 저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대한민국도 영어 교육 막 장난 아니잖아요. 영어 교육.
0: 맞아, 맞아. 학원에
2: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필리핀 분들은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모국어처럼 가르치는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영어를 좀 더 잘하시는 건가요? 궁금해서.
1: Start from school. The teacher teaches us the language they we use is English from the start to college and university.
0: 근데 저도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어 그렇구나.
2: 우리는 문법 중심의 교육이라 그런가 대한민국은?
3: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회화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어릴수록 스펀지라고 하잖아요.
0: 맞아요,
3: 내가
0: 맞아요.
3: 그래서 네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계속 영어를 들으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고 그 말은 그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컸어요.
2: 당연시에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법식으로 하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뭐 세 살, 두 살 이렇게 좀 뭐 몇 개월도 맞게 안 되는 아이에게 이제 그 영어 음악이나 뭐 이런 걸 틀어주시고 엄마가 한국인 어머니이신데 엄마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시고 중간 중간에 이러시니까 그래서 한국도 멀지 않아 아마 우리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0: 네.
2: 그럼 자스퍼님 혹시 영어 과외도 가능한가요?
0: 지금 자녀분 교육시키려고 지금.
2: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3: 네, 이따가 번호 드릴게요.
2: 네, 좋습니다. 자, 2부 주제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우리 방송 이렇게 준비해요 관련해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또 신청곡 노래 듣고 와야죠, 다은님?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0: 네, 부활이 부른 친구야 너는 아니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하이디님의 선곡이라고 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래를 듣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듣게 됐어요.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이때 꽃들도 아프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해서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사람 우리 사람들도 그 과정, 고통을 받을 그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런 다음 뭐 성공을 한다든가 네, 성공을 이제 이루어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했습니다.
0: 네,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요. 하이니님 말씀 듣고 가사를 좀 되게 잘 들어봤는데
2: 알프스 소녀 맞으시네요.
0: 아 감성.
2: 감성이 알프스 소녀가 맞으셔.
1: 알프스에서 꽃이 많더라고요.
2: 그럼요. 네. 네. 알프스에서 오신 걸로 일단.
3: 이승철이야. 이승철 모알.
1: 이승철이 먼저. 그런 다음.
2: 장동화가 부활해서
0: 맞아요. 정동화 맞아요.
2: 맞습니다. 네. 역시 싱어시구나.
0: 아, 네. 부활도 진짜 좋은 노래가 많죠. 맞아요.
2: 그럼요.
0: 네. 세 번째 이야기로 저희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방송 제작과 진행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입니다. 라이브 방송이든 녹음 방송이든 이제 우리는 공동체 라디오로 주파수를 통해서 방송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제는 뭘로 할까? 출연자 섭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출연해 주신 두 분께서는 제작과 진행에서 어떤 점이 또 힘든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4: I think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when we do the program. Like it's our first time. So we have a lot to think of like the what to say and also the technical aspect.
1: 네,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서툰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2: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고.
0: 맞아요.
1: 네. 아, 그러세요?
0: 네네. 기계를 너무 다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1: 그래요? 근데 맞아요. 프로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 때는 정말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보니까 녹음을 못했어요. 그것도 다시 해요.
2: 아이고.
1: 그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이렇게 저희 목소리가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녹음을 들어보면은 찌리리찌리.
0: 아~ 너무 피치가 하이어가지고
1: 에너지가 너무 저 특히.
2: 맞아.
0: 그렇구나.
2: 협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의 공감을 알리고 그 상호 존중과 이해 가치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1: 네.
4: Yeah, I think the program helps because I see the program as like a virtual home, virtual 집에. And when the Filipinos see us on YouTube or when they listen to the radio, maybe they think of the belongingness here in a foreign country.
1: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자스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 필리핀 그러니까 저희 협의회의 미션 비전은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저희한테 그 피드백 저희가 피드백을 듣잖아요. 뭐 잘 듣는다고 너무 재밌다고 뭐 낄낄깔깔 웃었다고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도 아 정말 우리 역할이 중요하구나. 우리 역할을 전달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필리핀 사람들 필리핀 분들한테 두 번째는 저희를 통해서 이 다문화 인식 개선, 외국인 인식 개선이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듣는 분들은 또 저희를 지지를 하시고 필리핀 협의회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앞으로 우리가 뭘 놓았으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청도 노청도 이렇게 저희한테 오셔서 어 그러면 문화 활동을 해라. 저희가 어느 정도 조금 놓아줄 테니까 문화 활동을 해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저희 역할을 충분히 뭐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무풀보다 악풀이 아니구나. 악풀보다 무풀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무관심이 무섭다.
2: 그러니까 열심히 악성 댓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열심히 준비해서 라디오 방송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없어. 그럼 정말 슬프고 힘들 것 같아. 힘도 안 나요, 그죠?
1: 맞아요.
2: 시민 제작자 분들이라면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그 까바얀 방송은 제가 봤더니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는 팬분들이 이미 계신 것 같아요.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1: 네. 그래서 자스퍼 씨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왜냐면 대부분 자스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 달더라고요.
0: 아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팬심으로? 팬이 아니라 제스퍼 씨의 팬으로.
2: 아 노래 때문에. 네.
1: 노래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좋다고 하고 저는 한쪽에 위축되고
3: 아니요.
0: 아, 팬클럽이 있는 거구나.
1: 아, 네.
2: 두 분 중에 메인 MC가 자스퍼네요.
3: 아니요.
0: 메인은
2: 그렇게 되네.
1: 아무튼 제가 감사해요. 계시니까 계실 때까지 조금 모시려고요. 네.
3: 저희는 아시스턴트. 아.
2: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으시겠죠.
0: 맞아요.
2: 네. 그러면 그 전주 시민 전북 도민들과 좀 소통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한국어 분량 방송 분량을 좀 넓힐 계획 있으세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4화랑 5화랑 들으셨으면은 통역이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0: 맞아요.
1: 왜냐면 저희도 생각한 게 너무 필리핀만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이나 저희 스페셜 인터뷰 이제 게스트가 오실 때는 중간에 이제 통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많은 분들 많은 한국 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전달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저희 사연 게스트의 사연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통역을 4화부터는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또 전주 지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고 싶어 하시고 하니까 그렇죠. 네. 참 마지막 질문 되겠네요. 이건 다은님이 한번.
0: 네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방송에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앞으로 방송 계획 같은 거 네, 좀 들려주시면.
4: I think of I don't know, I'm not sure, but I'd like to feature the local tourist attractions here in Jeonju and also in Jeonbuk as well, and also maybe history of between Filipinos or Korean history like that.
1: 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요, 전주의 핫플. 전주의 핫플들 이제 조금 알리는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세그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네네네.
1: 그러니까 외국인, 한국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분들이.
2: 그렇죠.
1: 외국인이 그거를 전달을 하면은, 외국인이 이곳을 좋아해?
0: 그렇죠.
1: 이런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생각해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을 끌 것 같은 생각이.
2: 전주 시민이 바라보는 핫플하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 바라보는 핫플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1: 맞아. 그것도 그렇고 있지. 또한 이 한국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한국과 필리핀에 연결되는 부분들 이 뭐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살잖아요.
2: 네네.
1: 그래서 오로지 필리핀만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좋은 것 같아요.
4: I don't know if you approve.
1: 좋은 것 같아요. 승인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승인해서 그런 거 없고 좋은 것 같아서.
0: 아, 회장님 승인 거쳐서.
2: 하이리님은
1: 저는요. 아니 저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자스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는 멘붕이 오네요. 저도 어떻게 좀 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걸로 가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이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뭐 한 2년 있다가 또 나중에 또 생각난 게 있으면은 이제 그때 추가를 하고. 근데 지금은 좋은 피드백들이 오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2: 들어요. 그럼요.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그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0: 맞아요. 그냥 방송이 세그먼트가 되게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 네.
0: 계획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네.
2: 그 이제 마무리 멘트로 제가 준비한 게 있긴 한데 원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즉흥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2의 고향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타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외로움도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저희가 방송해보니까 정말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필리핀 분들의 연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전주 토박이인 저도 방송 힘들다고 막 그 띵까물인 게 아니라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런 좀 교훈을 얻는 자리여서 두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0: 그러니까요.
2: 싶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0: 아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 희노애라 DJ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다양한 방송 제가 게스트 출연해 주시는 분들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도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애청자고요. 너무 방송 잘 듣고 있고 네 4화, 5화 최근에 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면 제가 또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이거 사모님 해주시고.
0: 아, 네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전주공동체 라디오 시민제작자 제스퍼님, 하이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026년 남은 기간에도 네, 전북 까바얀 오네요. 좋은 방송 가득 네,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 방송국이니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 편하게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은님, 저기 방송국 위치가 어디죠?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전주역 근처고요,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825. 네, 이고요.
2: 준비해 오셨네요?
0: 네, 이번에
2: 지난번에는 준비 안 돼 있었잖아.
0: 네, 이번에 준비했어요.
2: 오케이. 네, 네.
0: 주파수는 FM 93.5MHz입니다.
2: 네, 그럼 네. 시민 제작자의 희노애락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5월 12일 일상의 쉼터 최승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1: 안녕하세요. 형호입니다.
0: 반갑습니다. 벌써 5월 첫 주예요. 그쵸? 네. 아니, 둘째 주인가요?
1: 그렇겠네요.
0: 네네네네.
1: 어버이날도 이제 지났고.
0: 네, 맞아요.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아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좀 주제를 조금 심도 있으면 심도 있다고 하겠는데 가족이라서 좀 더 상처받은 순간들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하면 가정하면 가족이 가장 떠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아마 그러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을 더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니죠. 어린아이들.
0: 그쵸?
1: 되게 귀엽죠.
0: 맞아요. 맞아요.
1: 사랑스럽죠.
0: 네네.
1: 흔히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알아요?
0: 네.
1: 부모는요?
0: 맞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사랑하고 우리 부모는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주면 좋아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자꾸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비교가 없거든요. 차별이 없거든요. 내 아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 부모님도 연로하시니까 좀 많이 좀 챙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맞아요. 아이들 보면 아우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데 어르신들 보고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런 말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네. 근데 보면 정말 내 부모, 내 형제, 뭐 내 이웃사촌 우리가 이웃사촌도 가족이긴 하죠. 지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가족이 나를 약간 힘들게 할까?
1: 네?
0: 가정의 날이라서 한 게 좋은 일만 있진 않은데, 네? 오늘은 왜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까? 어떤 일로 내가

0: 익숙해요.
1: 그러니까 쌓이 네. 쌓였을 수도 있겠다.
0: 안 쌓였는데. 아,
1: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우리가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아마 누군가는 좀 위로를 하면 네. 그 어차피 답은 제가 갖고 있지만 네. 그 위로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이런 노래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유 러브 포엠.

0: 가정의 달인데 가족한테 상처받았던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1: 네.
0: 기쁜 일은 워낙 또 많잖아요. 그리고 기쁜 일은 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상처받았던 얘기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0: 잘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1: 언니 있잖아요. 다 좋은데, 약점이 되는 것들은 남한테 알리지 않는 게 최고였거든요. 특히나 우리 가족 사를 또 친한 친구나
0: 맞아, 맞아.
1: 또 지인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0: 그치.
1: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내뱉었던 우리 가족들의 시부라든가 그게 나한테 약점이 돼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차라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인이라도 가족이 대한 부분은 산에 가서 있잖아요. 인간님 지는 당당이지. 그러시고 모르는 데 가서 큰 소리를 치든지 노래방 가서 뭐 화음을 치고 이렇게 풀고 오는 게 되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맞아요. 근데 또, 그러면 들어줄 사람이 걔네들인 거예요?
1: 그럼요. 어차피 속
0: 사람이
1: 편하냐고
0: 아니라.
1: 가슴에 담고 있는 화병이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는 거는 솔직히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로 받는 게 아니고 동정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람들한테 할 필요 없고.
0: 그쵸. 그 동정심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애들이 막 울었을 때왜 다치면
1: 네?
0: 이렇게 막 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애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인데 부모가 뭐라고 안 하면 그냥 훌 털고 일어나는데 옆에 가서 다쳤어 막 그러면 괜히 서러워서 막 울고 그쵸. 별로
1: 그러니까요.
0: 아프지 않은데 옆에서 그러니까
1: 예.
0: 약간 그런 분위기.
1: 맞아요. 근데 우리 한용이라는 거는 우리 물류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우리가 부모님 덕으로 살고 20살부터 40살까지는 전생에 쌓아놨던 덕으로 살고 뭐 40부터 60까지 현생에 나머지는 뭐 다음 생을 위해서 산다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죽는 모습을 생각기도 하고 자식한테 뭐 혼이 나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거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정성이 부모님한테 돋았다면 어땠을까? 자식한테, 초등학생한테 빈대가면서 과외시키고 여행 보내고 분수에 맞냥 해외여행 가고 아이들한테 세상에 훈내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미국 보내고 여행 가고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일까?
0: 근데
1: 우리 자랐을 때는 굳이 그래 안 해도 잘 컸거든요.
0: 근데 한편으로 그게 약간 내리사랑, 우리가
1: 네?
0: 어른 공경은 하긴 하지만 이렇게 커갈수록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래서 그런 거예요?
1: 사랑의 종류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랑이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라고 사랑이 지나치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자식도 또 세월 지나보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부모님하고 내하고의 관계 크니까 어떻다는 거. 옛날 처 우리 어릴 때만큼 순종형이구나 사랑이고 뭐 아니잖아요. 우리 커서 보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거 어때요? 용돈이나 뭐 보내주고 얼굴 한번 내비치고 내가 바쁘니까.
0: 하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1: 오히려 황제가 남만도 못하지 않나. 어르면서 또 화는 또 제일 잘 내요 가족들한테. 왜? 너무 아니까, 너무 만만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상대니까. 그래서 더 힘들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픈 이야기만 했나요?
0: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약간 상처받았던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모든 부모가 다 완벽하진 않거든요. 나 모든 부모가 다 성공하지는 않고 어쨌든 내가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은 성공하나 안 하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1: 그럼요.
0: 이게 물질적으로 풍족해 주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근데 또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 마음도 마음이
1: 그럼요.
0: 아파요.
1: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TV인가 유튜브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할머니하고 손자랑 손녀가 사는데, 애들 봐보세요. 애들 초등학생인데도 알고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세상이 싫으면 몰라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요? 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거,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좀 내가 양보하고, 뭔가 돌봐주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어느 나이부터 생명이 있는 거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들 봐보세요. 그게 어릴 때 그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차별받았던 거, 이거는 정말 이거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온 애들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풍족하고 사랑만 받고 다 하는 거는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생존력이라든가 뭔가 자기 스스로 좀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 굉장히 멘탈이 또 약하고, 거기에 비하면은 너무 일방적인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애들 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악박관념이 나중에 아이들을 굉장한 에너지 원천으로, 에너지 원천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잘 크고 이런 거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또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0: 어쨌든 간에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어른도, 아이들도 상처받을 수 있고 어른도 그럼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 상처받는 마음은 애나 어린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1: 아유, 그럼요.
0: 돈은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상처를 줘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1: 얼마나 사고를 쳤는데 아이들.
0: 그리고 나한테는 내가 물어보고 하니까 네? 몇 번 말해준 게 귀찮다고 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
1: 소원하긴 그랬어요?
0: 해. 그러니까 딱 저기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 걸 싶은데. 네? 응. 그게 애들한테는 안 되나요?
1: 그게 세대의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못 따라가서 애들은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0: 또 인정도 해줘야 되는데
1: 그럼요.
0: 그래서
1: 애들만의 세상은 아니니까.
0: 아, 우리 시집 애들이 있잖아. 약간 그럴 때는 아내가 약간 소외된 느낌?
1: 네.
0: 그래서
1: 좋은 방법 하나 있어요. 용돈 잘라버려요.
0: 선생님, 지금 제가 받을 나이에요.
1: 아, 그런가요? 아, 그럼 뭐. 너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지.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말이 상처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그럼요. 정말 한옥 안에는 전에 남은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상태는 평생 안 나요. 약발 안 약발라도 안 돼요.
0: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한테 어떤 말을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
1: 충분히.
0: 그래서 약간 속상하기도 한답니다. 아유. 그래서 한번 자, 걔네들보다 이 노래가 위로가 될까요?
1: 그래도 한요한테 상처받는 거는 한요한테 다시 위로받는 게 제일 빨라요.
0: 그래요. 한번 말해볼까요?
1: 네.
0: 자,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0: 김동률 씨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때로는 이웃사촌이 가족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마음을 어디에 나가 위로를 받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0: 그냥 구성원일 뿐이지,
1: 네.
0: 오히려 근데 그 구성원들 간의 말을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1: 우리 분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0: 네.
1: 우리 한용은 어디 아니라 분류 이야기니까 평양 같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 분류에서는 한용을 만날 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생의 원수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아주 구성원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용을 정말 행복하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하고 고행이라고도 하죠.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희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어릴 때는 뭐 부모님한테 사랑도 받고 하지만은 또 나중에 결혼하고 후면은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돈을 또 벌어야 되고 그냥 어떤 대화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많은 고행이나 자기 이제 피와 살을 악는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켜낸다는 거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한 일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만 앞서지 말고 내가 전체를 볼수 있는 거, 우리 가족 구성을 볼수 있는 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땠을까? 내가 먼저 아이들한테 내 마음을 우리 또 아이들 어리다고 마음을 안 털어놓잖아요. 대화는 쉽지 않았잖아요. 애들이 뭘 안다고 이러면서.
0: 맞아요.
1: 근데 진솔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면은 대화는 달라요. 어른들하고 애들은.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은 엄마가 아빠가 정말 나한테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나는 그 느낌 하나에서 애들은 한 발짝 물러나거나 업데이가 둘중한 가지를 한답니다. 존경이든 사랑이든 아 나를 정말 인정해 준다는 거 물론 해결책은 안 되겠죠 뭐 어른들 세계 아이들 세계는 근데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상당히 다르겠죠 아마 우리 어른들은 그게 부족하지 않나
0: 그거는 약간 칭찬을 많이 해주라.
1: 아니요 칭찬보다는 인격체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랑 무시하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인격체를 가지고 그냥 우리 또 애들도 무시하자 저도 뭐 우리 조카들 뭐 초등학생 유학생 니가 뭘 안다고 근데 정말 대화해 보면은 어우 아이들 너무 사려 깊고 와우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어른들 대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다 풀어나가면은 이 아이들이 나를 존경을 하더라고요. 아니, 특별한 말 해주질 않아요. 인솔하게 해주니까 얘가 오히려 나를 특별하게 여기더라고요.
0: 선생님 항상 특별하시잖아요.
1: 아니, 아니요.
0: 존재만으로.
1: 존재만으로 이 존재가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도 존중을 해줘야지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근데 존중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쵸?
1: 나는 아이들한테는 참 높임만 하고
0: 맞아, 맞아.
1: 상냥하게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막 반말하고 뭐라고 때리고
0: 그니까 왜
1: 너무
0: 내
1: 편하고
0: 자식한테는 그러고 내 부모님한테는 왜 이렇게 함부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쵸?
1: 왜
0: 왜
1: 그래요?
0: 그러죠?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너무 편안해서 그런가 봐.
1: 그러니까 내 아는 말이 그만이에요. 내가 그랬죠. 한쪽은 뭐 누구를 만난다고 원숙끼리
0: 원수끼리.
1: 만나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지혜 풀어야 된다. 결국에는 한쪽은 남이에요. 죽어봐요. 한쪽 연세 너 혼자 저 세상 가는데 만약에 물이 불륜이 있다면 다른 종류에는 모르겠지만은 막 청상이 오쪽 있다면은 뭐 아주 대신 받아줄 거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남남끼리 만나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남남끼리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두 명이 아니라 세 명, 네 명, 다섯 명인데.
1: 네.
0: 응.
1: 그럼요.
0: 그러니까 내려놓고 하면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아니, 아니요. 응. 내 자식이 나나 보지 말고 응. 하나의 인격체로 정말 인간적으로 대접보세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은 미뚤어진 사랑이다.
0: 아유, 저한테 주고 하는 말 같아요. 사랑이 너무 넘쳐서 넘쳐서 이제 많이 줬더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1: 아니, 우리 클 때 봐요. 우리 클 때 우리 매맞고 자랐잖아요. 우리 형, 우리
0: 오히려 존경하는데, 그렇죠? 엄마, 엄마, 아빠 보고 싶고 더 존경하고 그러는데.
1: 아니, 난 형한테도 막 누나한테도 맞았어요. 우리 자남매인데. 어릴 때는 육육사상이 많아서 그런가 아버지 없으면 형한테 막 그랬어요. 또 대 들면은 더 맞고 근데도 큰 형이니까 위에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
1: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아무 탈 없잖아요. 오히려 형제 간에 우애 있어요. 농독하고 그때는 왜냐하면은 이런, 요즘 많이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맞았을까?
0: 아니죠.
1: 그렇죠.
0: 형이니까.
1: 형이니까.
0: 맞아. 누나니까.
1: 존중이니까.
0: 위에 사람이니까.
1: 존중이니까. 그리고, 내가 약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니까 존중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위안도 없이 막 반반하는 것 같고 막 대드는 것 같고
0: 맞아요.
1: 약간, 무서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0: 자기 중심적이긴 하죠. 그렇죠.
1: 그리고 괴로운 게 뭐냐면 자꾸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 생각이
0: 맺힌 게 많았군요. 스님.
1: 아휴 아유, 군대에서도 맞고, 우리 학생, 스님 같은 경우는, 사찰에 있었잖아요. 네. 사찰에 우리 동문 스님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같은 도방이니, 이런 저런 이야기 하고, 또 강원에 있으면은, 또 강원에서 또 뭐, 물론 위에 있어서 굉장히 군대보다 세거든요. 맺힌 게 많습니다.
0: 자, 맺힌 게 많으면,
1: 네.
0: 자, 이 봄에 조금 선선한 가로수 그늘 아래서 이 노래 듣고 잠시 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될까요? 이문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근데 내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위 분들, 특히 내 가족들이 나한테 이제 서운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되기도 하면, 이제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이러이러해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나 기분 안 보니까 그런 말 하지 마 하면 괜히 언성이 높아져서 이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그냥 듣고 그냥 그 위기를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원인이 되지 않게 그냥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게좀 나을까요?
1: 저 개인적인 생각, 한번 터지려면은 한번 터지는 게 나는 좋다고 보거든요.
0: 싸워라.
1: 응. 안에 있는 거, 뭐 고민, 갈등이나 이런 거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개인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터져버리면은 약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시간이 갈수록 미움도 없어질 거고, 아무 뭐 올보기 싫은 것도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어질 거고.
0: 그것도 속이 깊은 사람이고, 이렇게 조금 대범한 사람한테 속 좁으면
1: 아니,
0: 나중에 오래 갖고
1: 속력은,
0: 가요.
1: 왜 애들도 뭐 싸우면 화해하면 편하듯이, 그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속에 있는 말, 엄마나 자식한테 못 꼬집어내요. 평상시에는.
0: 근데 저 같아도 그런 것 같아요. 스님도 그런 적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1: 그럼요.
0: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해줘야 되고, 얘가, 좀더잘 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존심 상해할까봐.
1: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은, 자꾸 얼마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게 돼요? 돌려낼 수 없어요. 잘라내야 돼요. 부모, 자식, 의존할 거예요? 차라리 저는, 참는 이보다는 한번 터질 거라면은, 한번 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화해도 뭐든 할 수가 있고, 늦으면 화해도 못 해요.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추천하는 게, 집에서는 솔직히 분위기가 약간 공간이 제한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디 커피숍에 가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약간 서운했던 거나 아니면 속상했던 거나 아니면 좋았던 거나
1: 그것도
0: 이런
1: 방법이에요.
0: 걸 얘기를 해도 약간 좋겠다. 약간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근데 그렇게 할수 있어요?
0: 해봐야죠. 이래나 저래나 못하기는 똑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장소에서.
1: 저는 남자라서 그런가? 할 말을 해버려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아니, 왜냐면, 왜 나는 형이 저녁에 속으로 응원이 제가 있는데 할말 못하고 나중에는 안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럴 바사 한번 속에 있는 말다 터뜨리고 나서 형도 나한테 할말 있으면 해. 터뜨리고 나면은 응원이가 없잖아요. 미움과 사랑이 없어요. 그때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기대치, 자식에 대한 기대치. 그게 항상 높다 보니까 서로가 자꾸 원나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싸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저는,
0: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약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그거는 약간 참는 거하고는 별개인 거죠.
1: 아유,
0: 그렇죠?
1: 별일이 있냐, 응?
0: 그러니까
1: 쌓였을 때는 그냥 터트리라.
0: 그냥
1: 나는 속 시원하게.
0: 결론은 싸워라 그 말인 것
1: 응,
0: 같습니다.
1: 싸우세요. 그냥.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싸워봐야 뭐, 물론 할배지도 아니고. 차라리 은혜가 아니고, 미움도 사랑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은, 저는, 거기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0: 그래요. 그럼 오늘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쌓인 게 있으면 그냥 맨입으로 못하겠다, 맨정신으로 못하겠다. 어떤 음료수든 뭐든
1: 하나 사들고
0: 힘을
1: 먹으러 가지
0: 빌어서
1: 마세요.
0: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죠. 더안 좋아지거나 더 좋아지거나.
1: 근데 술 먹고는 하지 마.
0: 오늘 응원합니다. 성시경 두 사람입니다.
2: 지친 하루가 가고

0: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까 저희가 이제 가족 간에 왜 참아야 하는 걸까? 참아야 되나? 아니면 조금 터트려야 되나? 싸워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 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할까? 왜 할까? 왜
1: 왜
0: 할까?
1: 할까요? 승윤씨 왜 해요? 애들한테?
0: 그러니까 애들한테 솔직히 하는 이유는 애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1: 그렇죠?
0: 세상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거기서 욕돼 보이면 안 되고, 또내 아이가 도태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말로.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사람 세대는 다르기는 하지만, 내가, 너 같은 환경에서 나한테는 이랬다. 이제 약간 조언, 아니 조언을 해주는 거죠. 이제 먼저 인생을 살아본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이제 그러는데 왜 자꾸,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자꾸 이제 마찰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별거 아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말에 상처를 받을까. 약간. 그래서, 왜
1: 이런 게
0: 그런 말을
1: 어떨까요?
0: 하는지.
1: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는 이제 만약에 20살이면은 20년을 듣고 살았거든요. 패턴을 다 알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좋은 말도 잔소리, 나쁜 말도 잔소리요?
1: 엄마의 패턴이라든가 이제 스타일을 다 아니까 대충 야 이런 일에서 어떤 말이 들어오고 이런 일에서 어떤 게 돌아온다는 거다 알고 있으니까 너 어려서 너무 잘 알았어. 어려서 가족을 너무 잘 알았어. 너무 편해서.
0: 그래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 말로?
1: 근데 있잖아요. 어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만 있잖아요. 터트리라고요. 정말 왜? 패턴을 태어나서 20년, 군대 갔잖아요. 24년 동안 패턴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낯 한마디부터 마지막 말 한마디까지 패턴 안 바뀌어요.
0: 아니, 나 저번에 우리 딸이 이제 졸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내 비우고 이제 집에 있는데, 근데 뭐 와보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받자마자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 아니,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나갔는데 누구랑 있는지, 어딘지, 몇 시에 들어올 건지 물어보는데, 받자마자 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래서 아니, 너 집에 있는데 어디 갔어? 이랬더니 자기 남자친구랑 있대. 그래서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된통 뭐라고 했어. 야, 너는 아니, 엄마가 너 집에 있는다고 해서 걱정해서 썼는데 싸가지 없이 엄마가 누가 엄마한테 왜 이게 뭐냐고. 한 번만 더 이렇게 그렇게 하기만 해봐. 막 뭐라고 했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가고 별일 없이 있는데 맨날 이제 전화하게 느껴진다고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 남자친구랑 뭐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는데, 근데 부모하고 입장 아예하고 다르니까.
1: 그게 이제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니까 그래도 다 컸는데 나름대로
0: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0: 누구한테 다른 어른들한테 하는 거 보면 싹싹해. 그러니까 내가 가족과 속이 다르다.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하조하고 남하고 비교하면 이거 보면 남이 남만도 못한 게 하족이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모 하족으로 만나는 거는 뭐다?
0: 그래가지고 어쨌든 나의 모든 말들은 다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구나. 사랑해도 잔소리고, 그쵸? 미안해도
1: 근데
0: 잔소리고,
1: 있잖아요.
0: 고맙고도 잔소리고.
1: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맨 처음에 첫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정말 인솔한 대화, 인격체로 만약에 인격체로 이게 안 된다면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떨까?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러면은 이 아이가 엄마한테 불만이 뭐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게 뭐고 나는 이런 어 아이의 고민거리나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생각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조율할 수가 있잖아요.
0: 근데 한번 얘기해보니까
1: 네?
0: 약간 그 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우리 딸이나 저기 애기 아빠는 나하고 둘째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성향이.
1: 네.
0: 그래서 떨어져야 된대.
1: 네?
0: 그래서 이게 같은 성향끼리라서 조금 마찰이고 그러나?
1: 아니요.
0: 약간,
1: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성향이면은 호두가 잘 맞다는 거잖아요. 왜 떨어져요?
0: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우린 떨어져.
1: 근데 그거를 호두를 맞춰가야지. 아니 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왜 자꾸 단점만 부각을 시키고 왜?
0: 아 근데 들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1: 그러니까 그 호두를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용돈 한 10만원 줄게 이래봐요. 네 하고 달려올 한 50만원 줄게라면 네 하고 달려올려.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달려올 그러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0: 5만원이라 줘봐야겠네요. 아. 50만원 없으니까
1: 그러니까. 아마 네 하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패턴이 달라지니까
0: 맞아요. 저기 자기 아쉬울 때는
1: 그러니까
0: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린 잔소리 하지 맙시다 그러면
1: 잔소리를 해야 되겠다.
0: 아니 애들 눈에는 다 잔소리를 들으니까.
1: 근데 있잖아요. 잔소리를 하기는 한데 무조건적인 거 말고 우리도 어른이잖아요. 눈치가 백단이면은 뭐다? 그러니까 상황 봐하면서 할 때 안 할 때 봐하면서.
0: 그러니까 애들 대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약간 다른 사람한테 대하듯이 한번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멜로망스예요. 선물이네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상처받는 말은 그냥 넘기고, 좀 내가 상처받는 말은 웃어 넘기고, 자, 필요한 말만 듣기. 필요한 말만 들어서 웃어 넘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도 가족도 또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하고 조금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가족이라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아마 더 깊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어떤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냥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밥 먹었어? 이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만날 때나, 아이들을 만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밥 먹었어? 이게 모든 게, 아, 너희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멘트로 그 사람한테 다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자, 지금까지 일상의 쉼터였고요. 저희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누구나에게 추억도 있고 기억도 있고 전체가 다 기억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겠죠?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아, 항상 5.18이면 생각이 나죠?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가 방송에 나오기까지 그리고 기념곡으로 돼서 모든 이 날을 기억하면서 부르기까지 참 많은 시간과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김민기 친구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꽃다지 민들레처럼 김민기 친구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노래를 좀 많이 들을까 합니다.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지드래곤 삐딱하게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한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지드래곤 삐딱하게까지 세곡 듣고 오셨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들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부터 지금까지 보면 80년대부터 쭉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들이었는데요. 이런 노래들이 이제 광장에서 그냥 놀고 즐거운 축제에만 들리는 노래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날이 계속 돼야겠죠. 네, 국카스텐입니다. Kick Out.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써니힐의 너는 모르지 듣고 왔습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발 좀말좀 해주라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언어를 좀잘 아시는가 봐요. 눈빛이나 몸짓이나 그런 감정 언어가 있는데, 저도 남자지만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모른다고 좀 화를 내. 아니, 모르는 걸 어떡하라는 얘기지 모르겠어. 유성의 With Me, 부가킹스, 틱택토.

네, 힐성 유드미 부가킹스 틱택토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개그 프로에서 한때 유행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 개그를 했던 애들이 나몰라 피밀리인가요? 그래서 앨범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은 좀 안타깝고요. 아, 참 그래요. 아, 해령의 반지 하나 디아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네, 해령 반지 하나, 디아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듣고 왔습니다. 잔나비 노래 좀 들을까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먼데이 키즈 발자국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먼데이 퀴즈 발자국 듣고 오셨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기억되는 날이죠. 잊지 말아야 될 날이기도 하고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면서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라는 표현보다는 재미있게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 널 위한 멜로디 엠포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모두 재밌고 건강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자,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0: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2: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끝을 얻는 거야. 붐. 돌아왔습니다. 독부모니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사운드 감독님을 하고 계시는 이지성 사운드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6: 반갑습니다.
7: 저희 첫 번째 게스트.
5: 맞아요.
6: 맞습니다.
5: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8: 이걸 좀 잘 보고 있어가지고 감개무량합니다. 전주까지 와서.
5: 그니까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이런 장비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7: 완전 고급.
5: 진짜. 그니까 대박이야 진짜로.
8: 아니 그 영화 얘기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6: 아 정말.
8: 사실 그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했었고 영화 팟캐스트 했었고 그래가지고 뭔가 덕분에 이제 그 캐럿이 하는 거 보고 이제 좀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시즌 2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7: 홍보 한번 하시죠.
8: 이 감독의 낭중지추라는 이제 채널에서 이제 시네마 아재라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잠깐 중단돼가지고 네,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 네. 그리고 이미 올라온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8: 그죠. 네, 많아요.
5: 그동안 그 기다리시는 동안 이거를 먼저 보시다가 시즌 2가 다가오게 되면 그걸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그죠.
7: 역시.
5: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어떤 영화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8: 아, 잘 알고 있죠. 제가 추천을, 제가 희망 영화를, 제가 이거를 꼽아가지고.
5: 감독님, 왜 패스 라이브즈를?
8: 아, 그 오늘의 영화, 패스
7: 오늘의
8: 라이브즈.
7: 영화.
5: 네.
8: 그, 사실, 아, 이게, 제 패스 라이브즈. 저 좀, 제 별명이 뭐냐면, 제가 응암동 최수종.
7: 사랑꾼이시구나.
8: 아, 사랑꾼인데
5: 진짜요?
8: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 없어요.
6: 아 진짜요?
7: 아,
6: 혹시 그 네. 자칭이신가요?
8: 아니요. 아 자칭이긴 해요. 아,
7: 근데 대상이 없는.
8: 어 그죠. 지금 대상이 없는. 아, 한때 최수종.
5: 한때 최수종.
8: 응암동 최수종. 아하. 응암동 현이었는데 하필이면 지금은 공석이라 지금은 뭐 응암동 그냥 비실이.
6: 비실이야.
8: 예. 그래서 네. 너무 사랑 영화 좋아하기도 하고 아 멜로 영화를 엄청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제일 좋아하는 멜로 영화가. 최근에 이제 네. 패스트 라이브
6: 패스트
8: 무조건 뽑기는 해.
5: 아 네. 진짜요?
8: 네 원래는 만추 진짜 좋아했다가
6: 아~ 만추.
8: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러니까.
6: 네.
8: 그러니까 그 딱 이번 시대는 패스트 라이브즈다.
5: 아~
8: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뭔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괴로움 좀 얘기를 해보면
5: 그니까요.
6: 좋습니다.
8: 네.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7: 아~
8: 네. 물론 저는 이제 올드 서티라서 이제 곧 저물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얘기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것 좀 얘기해 볼까.
5: 그러니까요. 사랑 얘기가 사실 제일 재밌잖아요.
7: 제일 그러니까. 재밌죠.
5: 그러니까
8: 완전 제일 잘 팔리는.
5: 아.
8: 나는 솔로부터 개보부터.
7: 아 그럼요,
5: 그럼요, 그럼요.
8: 아무래도 맞아. 그래서 패스트라이브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다 사랑 모세들이기 때문에
8: 네, 또 좀 독립 영화에서 굉장히 그 핫한 A24가 이제 제작을 한 영화다 보니까
6: 맞아요.
8: 완성도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꼽게 됐죠.
5: 그러면 감독님이 사랑하시는 영화니까 네. 네. 줄거리를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9: 줄거리요? 이제
8: 아 갑자기
7: 부담을 그냥
9: 아 이거를
7: 딱 넘겨버리는
5: 제가 호스트니까요.
9: 아 이거 뭐, 어떻게 아, 사실 뭐 조금
7: 준비하면 뭐,
9: 아니 준비를 못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제 거 할 때는 GPT로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와서 딱 바로 그거 딱 끝나거든요. 네. 그래 뭐 지금 바로 이제 즉흥으로
7: 네, 날 것으로
9: 해보면
5: 그럼요.
9: 이제 그 혜성과 남자 주인공 혜성과 나영이

0: 예, 내용을 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1: 맞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12살에 헤어졌다가 또 12년 뒤에 다시
0: 그죠?
1: 한번 그, 뭐죠? 그걸로, 영상으로 한번
0: 영상을
1: 만났다가 다시
0: 만났다가
1: 또 12년
0: 10년 후에
1: 뒤에
0: 이제
1: 실제로
0: 실제로 만나게
1: 만나게
0: 되는.
1: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아니 먼저들 얘기를
1: 그래요.
0: 하시고 먼저 얘기하시고 한번 얘기를 하면
1: 제기 먼저 얘기해 보세요.
2: 그게 혹시 개봉이 몇 년도였죠?
1: 24년.
2: 24년도. 아, 제가 아마 그게 군대 휴가 나왔을 때였나 아니면 입대하기 전인가 독립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그때 그 A24 한창
0: 예,
2: 하입되면서
0: 그렇습니다.
2: 그때 또 동양인인데
3: 그쵸.
2: 한국계
3: 맞아, 맞아.
2: 감독님이 수상하셨다 해가지고 바로 보러 갔는데 진짜 제가 모태솔로거든요.
0: 예.
1: 이렇게 공개?
3: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2: 제가
3: 밝힌다고요?
2: 모쏠이거든요.
0: 아예 아이
2: 근
0: 그럴 예, 그럴 수
2: 근데
0: 있죠.
2: 이제 거기 있는 인연들이 이어지지는 않았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약간 설렘보다도 진짜 좀 돌아보듯이 약간 막 우수에 찬 눈으로 계속 보면서 아 이런 사랑을 하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보고 이제 군대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리고
3: 아,
1: 다시
3: 그러셨어.
0: 아 군대로 들어갔고 아 전역하고 봤다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2: 아,
0: 그래가지고 아, 잘못 들었구나.
1: 그죠. 잠깐 나온 거였구나. 그러고 또 우수에 젖어서 들어갔다는 게 또.
3: 찾지 못하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찾지 못하고.
2: 딱히 막 첫사랑이나 뭐 이런 게 없었는데도
0: 아아
2: 괜히 약간 첫사랑이 막
1: 만들어지고
2: 만들어지더라고요.
1: 생길 것
2: 네.
1: 같고.
2: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되게 좋게 봤던
1: 제이는요?
3: 저도 비슷한 처지거든요.
2: 비슷한이 아니라
0: 아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못 해보신
3: 어, 네.
1: 그러니까 몰래 연애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
3: 아니, 아니에요.
2: 아
3: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저희는 모쏠인 줄
2: 저
1: 알았거든요.
2: 동족이 아니었네요.
3: 모쏠 맞아요. 그냥, 조금 부끄러워서 살짝 포장했던
0: 아,
3: 거고, 네. 저도 모쏠인 상태에서.
0: 아,
3: 괜찮나요?
0: 괜찮아요.
3: 저도 모쏠인 상태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봤어요. 저도 그리울 것 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그 세월에 대해서 계속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상이나 뭐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월에 그런 것을
0: 나름의 뭔가 저기 뭐야 이입이 돼서 봤던
3: 그쵸.
0: 뭐, 뭐,
3: 그리고
0: 아, 이럴 것이다. 사랑은 이럴 것이다.
3: 뭘,
1: 이럴
3: 그리고
1: 것이다.
3: 없는데 뭔가 공감이 되는.
0: 그니까 그 느낌 뭔가 이
3: 나한테도
0: 느낌이야.
3: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
2: 맞아요.
0: 그러니까 분명 전생에도 뭔가
1: 그래요.
0: 있었을 텐데.
1: 전생에도 무언가 있었을 거.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거기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막 글을 썼던 기억이 난다.
1: 진짜.
3: 없었는데.
2: 있었는데.
3: 없었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절절하게 봤다.
2: 간단한 영화는 진짜.
1: 그렇구나. 저는 24년도쯤에 나왔을 때 그때 제가 무주 사람인데 무주산골 영화제를 했었는데 아마 그때 이걸 틀었었던 것
2: 아, 진짜.
1: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큰 스크린 있으면 이제 야외 상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뭐 영화 사진 안 찍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냥 영화를 살짝 봤는데 그 잠깐 들은 대화가 얘네 둘이 뭔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저 사람을 만난 거야? 이거 지금 근데 지금 남편이랑 세 명이서 있는데 둘이서만 한국어로 대화하고
3: 맞아.
1: 이거 진짜 불륜 영화 같은데 이거 여기서 틀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가지고 그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서 아 내가
0: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1: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조금 아좀 잘못됐었구나 좀 제대로 다시
2: 맞아요.
1: 봤어야 됐는데 그래서 아 지금이야 너 봐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되게 불륜적이었거든요.
3: 불륜 영화로 기억이 남는
2: 거 있어요. 아셨다.
1: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붙잡으셔서 아, 사랑 이야기인데 불륜 이야기니까 좀 더 이렇게 화끈하게 가시려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조금
3: 완전 외국.
0: 진짜. 근데

0: 그런 그 의도가 아좀아
1: 좀 있으셨구나.
0: 아
2: 약간
0: 아 화끈하게 지금 화끈하게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끈하게라는 그 워딩에 제가
1: 네.
0: 조금 부합하게 얘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
2: 네.
0: 어그아 이게 진짜 저
1: 네.
0: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뭐제 나이 정도? 아니 더 옛날이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에 짝사랑하던 친구가 있었어.
1: 네.
0: 고2 때.
2: 진짜요?
1: 네.
0: 근데 그 아,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고 그 짝사랑을 거의 10년 넘게 했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1: 누군가가 살짝씩
0: 뭐 있기는
1: 들어왔다가.
0: 했죠. 네. 근데 이제 뭐 사귀기도 했고 뭐 이렇게 짧게 사귀기도 했고 했지만 그 10년 동안 짝사랑을 했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이제 아 지금도 인스타 팔로우는 하고 있거든요.
2: 아, 진짜요?
1: 근데 그분도
0: 그리고
1: 아세요? 좋아요?
3: 이어지고 있는 거
0: 그분
3: 아니에요?
0: 그분이 지금도 지금 아 지금도가 아니고 그분이 저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3: 지금도 지금도?
0: 고백은 안 했는데
1: 아, 그게 다 느껴지셨었나 보다.
0: 느껴지니까 이제 거의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오빠가 나
1: 나,
0: 좋아하잖아, 좋아했잖아, 뭐 이런
1: 오
0: 식으로 막
1: 마이 갓!
0: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1: 아,
3: 결혼을
1: 지금부터
3: 하고
1: 결혼하고
0: 결혼하기 좀 전에
2: 결혼하셨구나.
0: 당시에 이제 그
1: 대박이다.
0: 지금의 남편분을 만날 당시에 남자친구일 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그래가지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런
1: 대박이다.
0: 그래서 엄청 혜성이한테 진짜 좀 이입이 좀
1: 많이
0: 많이 됐던
1: 되셨어요?
2: 진짜 베스트 라이브죠, 진짜.
0: 그래서 씁쓸했죠. 그 친구랑 뭐 조금 더 얘기하면 진짜 손도 이렇게 잡아보고 좀 나름의 썸 같은 게
2: 썸도
1: 아,
0: 있었는데 그게
1: 설렜었다.
0: 엇갈린 순간이 몇번 있었어요. 엇갈린 순간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인연이 아니고 결국에 나도 서울로
1: 맞아.
0: 가고 서울로 가서 영화하고 그 친구도 이제 나름 열심히 그거 준비해가지고 뭐 지금 일 잘하고 지금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됐고 그런 이제 보면서 이제 나는 나 혜성이구나
2: 혜성이구나
3: 완전
0: 완전
3: 혜성이세요.
0: 완전
3: 그러니까
0: 혜성
3: 응암동 혜성이세요.
1: 그러니까 응암동 혜성이었네.
2: 혜성공이 아니야
0: 응암동 유태오
1: 유태오
3: 유태오
1: 유태오
3: 유태오
0: 유태오
3: 좋다.
0: 그래가지고 아 그랬어 이제 그때 예 그게 좀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거를 추천한 것도 좀 있어 네.
1: 아 근데 저도 좀 그런 것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도 좀 혜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3: 많이 거슬러 가네요.
0: 좋아,
1: 많이,
0: 좋아.
1: 많이 거슬러 가지만,
0: 한 명씩
1: 한 명씩 이야기하는
3: 얘기했다.
1: 거예요.
3: 얘기해야겠네.
1: 초등학교 4학년
3: 초등학교 4학년.
1: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테일즈런너를 항상 집에
2: 게임을.
1: 가서 게임을 엄청 했어요. 근데 항상 그 친구를 좋아하니까 집에 가자마자 걔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지금 들어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렇게 계속 설레었었는데, 이제 테일즈런너에서 결혼을 하는 게 있었나? 연애를 하는 게
3: 맞아요.
1: 있었어요.
3: 링
1: 링
3: 교환하고.
1: 교환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공원에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3: 아, 그 테일즈런던 공원에서?
4: 네,
3: 막
4: 공원에서.
3: 테일즈런던 공원에서
2: 진짜
3: 고백을 하시고
0: 내에
3: 있는
0: 있는 거죠.
1: 공원에서.
0: 이런 실제 공원이
3: 아니
0: 아니라.
3: 아니. 그 결혼을 맺으려면 그 공원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1: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테일즈런너 안에 있는 공원에서 그 친구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진짜 장난인지 제가 너무 설레어가지고 30분 동안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2: 아,
1: 거예요.
2: 진짜요?
1: 그랬더니 그
0: 그치,
1: 친구가
0: 그치,
1: 그냥
0: 그치.
1: 나가버렸어요. 그걸
3: 바꿔놨어요?
1: 나서
3: 캐릭터도?
1: 네.
2: 헐.
3: 어떡해.
1: 그러고 나서 게임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저는
3: 진짜로?
1: 네. 그래서
0: 오마이.
1: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혜성처럼, 아, 내가 그때 바로 대답을 했으면
2: 있으면.
1: 우리 사이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뭐, 아닌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3: 근데
1: 생각하고.
3: 저는 진짜였을 것 같아요.
1: 그랬을까요?
2: 그니까요.
1: 그랬으면 좋았겠다.
2: 완전이죠. 진짜.
3: 그 친구도 똑같이 하교하자마자 테이즈러너를 키면서 떠올렸을 거예요.
1: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0: 그렇게
1: 아무튼 그랬어요.
0: 영화처럼 진짜
1: 네.
2: 영화는
1: 그러고 나서
3: 완전
1: 나중에 완전 마음 싹다 사라졌을 때나너 좋아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2: 하셨구나.
1: 그랬어. 그런 사랑 이야기가 있답니다. 다른 분들은 없으세요?
0: 짝사랑
1: 짝사랑.
0: 짝사랑
1: 아니면 혜성과 같은
0: 비슷한
1: 비슷한 경험이 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3: 제가 솔직하게 해요.
2: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어, 첫사랑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사를 초등학교 때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한 세 번인가 다녔는데
1: 오,
2: 전주에
1: 다녔다.
2: 있다가 익산에 있다가 다시 전주로 가고 할 때 정말 친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평소에는 완전 잊고 있다가 가끔씩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걔네 얼굴이랑 이름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게 아, 그런 게 좀 슬프더라고요.
1: 맞아 맞아. 그러네. 내가 그때 이사를 안 갔더라면 그 친구들과 더 맞아. 연을 쌓지 않았을까.
2: 근데 또 이사는 저의 그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보통 그럴
1: 그치.
2: 때는 고문이 가자고 하니까.
0: 나영이처럼.
3: 맞아요.
1: 가자고. 맞아 나영이처럼. 그러네.
3: 나영이네 나영.
2: 효자동 나영이었는데.
1: 어, 효자동 나영이.
3: 되게 많다.
1: 아 그러니까, 진짜 웃기다.
0: 다들 그런 뭔가 다 얽혀있긴
2: 하죠.
1: 그러네 그러네.
3: 그래서 영화가 못소이들한테도 공감을 받고
2: 그런 거
1: 그런 거죠. 사랑 꼭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런 친구들의 연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4: 그래서 그랬나 보다.
3: 그래서 사랑을
4: 그러니까
3: 받았나 보다.
4: 제이는요?
2: 그니까요.
4: 제이도 분명히 쓰시는데.
0: 말 돌리시려고.
3: 아, 그러니까. 난 계속 쳐다봐가지고.
1: 공개하세요.
2: 공개하세요. 언제까지?
3: 중학교 2학년 때.
2: 와우.
3: 정말 꽂혔던 친구가 있어요.
4: 아... 친구였어요? 동갑?
3: 동갑이었어요.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초등학교 또 같이 났다고 하는데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학원에서 피자 파티를 했어요. 근데 옆 테이블에 피자를 두 입에 먹는 거예요.
1: 그 한 조각을?
3: 응. 근데 뭔가 그게 멋있어 보였어. 그래서 그걸 꽂혀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알 정도로. 근데 저희는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접점이 전혀 없었는데 학원을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4: 다가갔다면
3: 됐을까?
1: 그러게? 됐을라나?
3: 됐을라나? 근데 제 친구랑 만나더라고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1: 그쵸 어쩔 수가 없는 어쩔 수 것 같아요.
3: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그분밖에 없네요.
2: 피자 두 입을 어떻게 먹었길래
1: 그러니까 얼마나 섹시하게 먹고 얼마나 멋있게 먹었길래
0: 야, 그게 쉽지가 않은데.
1: 그러니까 사람이
2: 어떻게
1: 빠지고.
2: 그렇게 하지?
0: 와, 이런 느낌.
2: 진짜.
3: 접어서.
2: 아, 접어서. 네.
1: 아, 대박이다.
2: 진짜 완전 콩깍지. 네.
1: 그니까.
3: 콩깍지.
0: 아, 저는 반대로 좀 저거거든요. 좀, 저기, 뭐야. 주우제 같은. 멸치과.
3: 소식자 지금.
0: 소식자. 예, 지금 소식자로 됐어요. 예, 옛날에는 많이 먹었는데.
3: 아, 네.
1: 어, 진짜요?
0: 예, 옛날에는 이 몸매에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아, 소화가 잘 안 돼.
2: 와. 그런
3: 좀 숙연해.
0: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 쉽지 않습니다.
1: 아니 영화에 그 혜성 나영 말고 나영의 남편
3: 아서잖아요.
1: 아서도. 근데 아서는 되게 뭐랄까 나영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도 계속 뭐라 될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영을 믿어주고 그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2: 진짜 안정형.
1: 안정형.
3: 맞아.
1: 맞아. 그래서 어떻게 아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보면서 했었어요. 어떠셨어요? 아서의 모습들? 아서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좋게 포장하면 대단하다고. 네, 나쁘게 말하면 진짜 저 같으면 진짜 천불 날 것 같아.
1: 그럼요.
0: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바로 딱. 혜성? 누구야? 너 한국에서 만나던
1: 그 친구 아니야?
0: 맞아. 안 돼. 바로 꺼져.
1: 맞아.
0: 깨라. 이렇게 해버려.
1: 그러니까.
0: 진짜.
1: 네. 또 아쉽게 헤어졌으니까.
0: 네, 맞아. 그게 아무래도 극적인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느낌이 저는 좀 다분하게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셀린송 감독이 보니까 보면은 엄청 착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영화들도
3: 맞아.
0: 아, 보면은 맞아. 그 머티리얼리스트 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네. 캐릭터들이 보면은 그 뭐 다 착해요. 뭔가 직업들은 다 이상한데 뭔가 다 착해요. 사람 자체가 착해서 그런 건지. 네.
1: 그러게. 착하니까 자꾸 그런 모습들만 네. 그런 캐릭터들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네.
0: 그러니까 영화도 불교 자체에 아, 뭔가 둥글둥글하고 계속 윤회 사상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1: 그러니까
0: 아서 어떻게 그러면 생각하실 때 어떤 뭔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바보다
2: 약간 바보다 싶은
0: 것도 있어요. 바보죠. 저는 네. 저 바보라고 생각해.
2: 네. 근데 그래도 약간 포장하자면 네. 그만큼 사랑하고 믿으니까
1: 맞아.
2: 그렇게 허락하고
0: 그러면 안 돼요.
2: 아, 알겠습니다. 네.
0: 딱 내 여자야 안 돼.
1: 요즘 세상이
2: 강단이 필요한
3: 거. 맞아 맞아.
0: 여자를 딱 이렇게 하려면 물론 제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뭔가 호구가 되는 네, 그런 게 좀 있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맞아. 네, 물론 이제 뭐 가부장적인 거는 이제는 다 철폐를 해야 되지만 네. 근데 이제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사랑도 이렇게 탁 잡을 그쵸. 줄 아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2: 맞습니다.
0: 엉뚱한 사랑하기는
3: 지킬 줄 알아야 된다.
2: 지킬 줄 알아야 돼.
0: 지킬 줄 알아야 되는.
1: 그게 사랑이니까.
0: 그게 집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름 그것도 나름의
1: 사랑에 어느 정도 집착은 필요하다고.
2: 필요하다.
0: 저도 좀 그런 주의에서.
3: 아 진짜요? 네.
1: 그러니까 집착이 너무 심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죠. 이게 너무 없으면 서운하더라고요.
0: 아, 그치,
1: 진짜 날 좋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집착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라는.
3: 아, 저도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1: 있어야 된다.
3: 서운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들 있는 무리에 오늘 갈 건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3: 아 진짜요?
1: 정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3: 그런가?
1: 네.
3: 가?
1: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처음에 진짜 누구 있는데? 아 그래? 몇 명인데? 뭐 어떤 친구인데? 어디서 만난 친구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알겠어? 하면서 보내주면
3: 귀여울 것 같다.
1: 귀엽잖아요. 네.
2: 근데 이제 한 번에 가? 그냥
1: 이러면 가? 그러면
2: 찜찜하다.
1: 맞아. 너 남자들이랑 노는데 괜찮다 이건가?
3: 그러니까
1: 뭐 믿어주는 건 너무너무너무 고맙지만
2: 맞아요.
1: 알겠다 너.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0: 저도 좀 그렇거든요. 좀 안 돼. 딱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아서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굴면은 그걸 모른다고요. 저 같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 뭔가 실제라면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그런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뺏고 싶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헤어질 결심처럼 탕웨이를 이렇게 발음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머뭇머뭇 안 하고 저기 박해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송설이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뭐 다가갈 듯 안 다가갈 듯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잖아요.
2: 맞아요.
0: 송설에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적극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런 예시처럼 오히려 저는 그랬으면 딱 혜성이 딱 이입이 돼서 그런 건지 바로 그냥 야, 그럼 그러지 말고 한국 가자. 내가 그 가자. 뉴욕까지 왔으니까.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2: 진짜
1: 대박인데?
0: 진짜. 진짜 내가 뉴욕까지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그거를 고백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네. 결국에는 그게 돌아오는 후회로밖에 돌아오지.
3: 미련이
0: 남을 수밖에 없는.
1: 한번 내뱉기는 해야지.
0: 네. 그러니까
1: 내뱉지 못하니까 12년이 지나서도 한번 띄웅. 12년이 또 지나서도 한번 띄웅.
3: 아 이제 또 그 다음 12년도 있을 거다.
1: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0: 억겁에
1: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0: 돼가지고.
1: 아니면 아서가 죽거나 이렇게 되면
3: 그치.
1: 또 그 나영은 혼자가 되니까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0: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아서처럼 봐주면 안 되고 혜성처럼 머뭇머뭇 가리면 안 돼 저가 생각했을 때
1: 이지성의 사랑학계로
0: 이강덕의 사랑학계로는 머뭇거리면 안 돼.
3: 머뭇거리면 안 된다.
2: 제대로.
3: 뭐든
2: 제대로 해야 된다.
0: 뭐든 해야 돼.
3: 끝까지 가야 된다.
0: 네, 끝까지 가.
1: 안 그러면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긴 해요. 뭐든 머뭇거리거나 그랬을 때. 저는 그 아서가 나영이랑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너 한국말로 잠꼬대 하는 거 알아? 나는 한국말로 뭐 잠꼬대 하는 거 알아? 하고 되게 뭐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말을 꺼냈을 때. 아 이렇게 나영이 잘 때 그렇게 쳐다보면서 아 얘 귀여운 소리 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럴 때가 불안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그거에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서가 솔직하게 자신의 불안함을 대해서 나영한테 꺼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안 그러면은 자기 속에 계속 이렇게 묵혀놓고 있다가
3: 더 커져요.
1: 네, 더 맞아. 커지잖아요. 근데 아서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좋았다. 그런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3: 진짜 안정형.
2: 진짜 안정형.
3: 아서한테.
0: 아니, 아서한테 빠졌구만.
1: 아니에요. 근데 아서처럼 좀 너무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그쪽으로 갔을지도.
2: 설득되신 것 같아요.
0: 근데 현실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만나야 될 남자는 그런 아서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1: 완전.
3: 그쵸.
2: 아서. 완전. 확실히.
0: 혜성이 같은 남자를 만나고. 바보 천치.
1: 진짜.
0: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고백 못하고.
3: 회피형, 회피형.
0: 그러니까, 회피형.
1: 아, 회피형 딱 싫어요.
3: 회피형.
1: 회피형 너무 싫어.
0: 근데, 조금 저 자연스럽게 이거를 얘기를 하면, 진짜, 그니까,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2: 네.
3: 맞아요, 맞아요.
0: 나한테 인연이라는 건 있는 건가? 지나간 사람들도 또 생각도 나고.
1: 그러니까, 맞아.
0: 아,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의 진짜 인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좀 그런 물음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 그러니까 운명은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1: 운명은 있다 없다?
2: 운명은 있다 없다.
0: 인연은 운명. 있고 그러니까 운명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있다 없다.
1: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명, 운명. 있다. 있다 있다 없다?
3: 없다신 것 같은데.
0: 근데 이게 Yes or No라고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딴 사람들 먼저.
1: 진짜.
0: 사실 제가 생각해온 답이 있어요.
1: 아 진짜?
3: 오케이 오케이. 운명이었네.
1: 아 오케이.
3: 저 완전 있다.
1: 완전 있다.
3: 저 완전 운명론자.
1: 운명학개론.
3: 잭은요?
0: 네 잭은.
2: 저도 있다?
0: 있다.
2: 근데 약간 의미부여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1: 그치,
2: 운명이라고
1: 맞아.
2: 생각하면 운명인 거고 맞아, 맞아. 아니면 아닌 거고.
0: 맞아 맞아. 이거에 조금 연장선상 같은 느낌인데 그 제가 이거 테넷의 어떤 평을 보고 이거에 대한 운명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했어. 그 이게 결정론 테넷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의 결정론에 대한 얘기예요. 모든 건 다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다 그 시간 순서대로 다 결정돼 있잖아. 근데 그 안에서 모든 인물들은 그 결정된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 의지를 계속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운명을 만드는.
2: 운명을 만드는.
0: 그러니까 엄청 모순되는데 그 모순 자체의 말이 엄청 맞는. 좀 저는 운명은 있다라고 믿고 믿고는 있지만 근데 나는 거기서도 내 운명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운명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2: 맞아.
0: 근데 다만 근데 그런 게 분명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여튼 저는 제가 스스로 만든다.
2: 네. 진짜 확고하시네요.
1: 준비를 또
0: 준비를 다 해요.
3: 그러니까 테넷을
2: 진짜
0: 빌드업을
2: 진짜
0: 빌드업을
1: 진짜
0: 진짜 많이 했어요.
2: 물 흐르듯이 진짜
1: 야무지신데 역시 진짜. 다르시다.
2: 진짜 다르시네.
1: 역시 선배님은 다르시다.
2: 진짜.
3: 역시
1: 그러니까.
3: 선배님 맞으시니까.
1: 그럼요. 저희의 선배님이잖아요.
0: 아니요. 뭐 해봤자 뭐 몇 개월 조금 안 되는데.
1: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0: 진짜 받으면 좋아하라고. 좋아합니다.
1: 아 너무 좋다.
0: 그러니까 운명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운명은 어디 있을까.
1: 그러니까. 사실
0: 생각할 수밖에 없어.
1: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다 연애를 안 하고 있잖아요.
0: 그죠.
3: 기다리는 그러니까, 거죠.
1: 사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 앞이 조금 캄캄해요.
4: 그 러브를 생각하면
3: 까마득하니까
1: 안 보이거든요.
3: 안 잡히니까
1: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보이고 있는데
0: 그 죄송한데 네. 그 각자의 아니 정확한 나이는 아니더라도 네.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20대 초반 정도 되는 거.
2: 저는 20대 초반입니다.
0: 초반.
3: 몇 살이? 제 몇 살이에요?
2: 저 20대 초반인데요.
0: 아 초중이라고 칠까요?
2: 네, 초중으로. 초중.
1: 그러면은 뭐 저는 중반.
3: 전 후반이에요.
0: 후반.
3: 네.
0: 그러면 아직 저는 길은 넓다고. 아 그러니까 할 거는 진짜 많다. 그리고 지금의 뭔가를 다 뛰어들면 될 것 같아.
2: 아 진짜요?
0: 뭔가가 있으면
2: 뭔가 있으면
0: 나를 던지는 게 나.
1: 아 그니까요.
0: 던질 뭔가가 있다면 무조건. 네.
1: 뭔가가 있긴 해야 되는데.
0: 제가 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하면
1: 좋다.
0: 제가 그 저 조금 이제 뭐 얘기를 하면 네. 제가 거의 26까지 모태솔로였어요.
3: 네. 아 진짜. 우리 선배님
1: 맞으니까요. 완전 선배님이네.
0: 26까지 모태솔로였어요. 모태솔로였고. 근데 그 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전체 치면은 제 소개팅만 20번이었어요.
1: 에?
2: 아, 진짜요?
0: 진짜. 나 나간 족족 나왔어.
2: 와.
1: 우와.
0: 족족 나가고 근데 다 안 됐어.
1: 근데 마음은 있던 분이 있으셨어요?
0: 있던 분도 있고 내가 안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다 잘 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이제 옛날에 이 감독은 찐이었던 거죠. 찐 특 때만
2: 아, 그 찐이요?
0: 네. 그 찐. 진짜 찐이야.
1: 나도 뭔 말인가?
0: 찐딸 찐.
2: 아, 찐딸 찐.
0: 찐딸 찐. 네. 찐딸 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20번의 그런 오답 노트를 점점 해오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들도 해오고
2: 그러니까.
1: 네, 해오다 보니까.
0: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뭔가 시그널이 와서 이렇게 조금 만나게 된
2: 경지.
0: 물론 근데 그때 짧게밖에 못 만났어. 아,
2: 그래도
1: 그게 어딘가요?
0: 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어. 막 클럽도 가고.
1: 그런 무수한 뭔가, 노력들.
0: 네, 무수한 노력들. 뭔가 모임 있으면 뭔가 다 나가고.
1: 사실 저희는 까마득하다고는 했는데 노력이란 건 하나도 안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아 연애 하고 싶다. 근데
3: 안 하면 뭐
1: 어때?
2: 뭐 하면 좋고 아니면 뭐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0: 아 그래요?
2: 네.
0: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조금 격한 말로 네. 좀 여미새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 예, 아니 그 컨셉이 맞기는 한데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로 무조건 의지로. 뭔가 운명을 만들어요.
2: 네.
0: 운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 우리도 해내야 돼.
0: 네. 소개팅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뭔가 이렇게 무슨 뭔가 술자리 모임 있다 하면 무조건 나가.
2: 무조건 가.
0: 남자 있어? 그래 나가.
3: 남자 있어?
0: 여자 있어?
3: 여자 있어?
0: 예를 들면 여자 있어? 이러면 나가서
2: 이 정도의 노력을
0: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몇 번의 연애가 성공을 했고 그렇게
1: 그러니까
0: 심지어 이제 전에 만났던 친구가 오래 만났는데 3년 반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를 그러니까 원래도 옛날 20대 때 알다가 이제 30대 때 제가 DM을 날려가지고 만났어.
1: 왜요? 그냥 오랜만에 아는 친구니까
0: 이랬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DM을 날린 건 아니고 처음에 DM을 날린 건 아니고 그 페북이랑 동시에 했어요. 그 페북에 사진을 프로사를 바꿨어. 바꿨는데 페북에다 댓글을 단 거예요.
1: 아 그분이.
0: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덥석 이제 저는 바로 그 친구 인스타그램도 연결돼 있으니까 바로 DM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던. 원래 이제 다른 데서 일하면서 촬영하면서 만났던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된 그런 노력을 산실.
1: 그러니까
0: 이만큼 노력을 해야 우리 사랑을 위해서.
1: 그래 맞아.
0: 혜성이처럼 그렇게 뉴욕까지 가고. 페북 혜성이도 결국엔 페북 해가지고 페북으로 했잖아요.
3: 맞아.
1: 그러네.
0: 그런 식으로 해야
2: 그런 식으로.
1: 아 그러니까 다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구나. 그 사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안 하고 있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나 진짜 안 하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3: 남들이 한다고 생각 못했지.
1: 그치. 그렇지.
0: 다 노력을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도 뭔가 될 것 좋은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2: 그렇죠. 자만추에 너무 극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0: 제가. 자만추. 네. 그죠. 이.
1: 너 어떡해.
2: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딱
1: 만났으면
2: 좋겠고.
0: 운명론. 네. 진짜. 운명론에 지금 갇혀서.
2: 갇혀서.
0: 테스트라인.
2: 매몰돼서. 네.
0: 아, 물론. 진짜 운명 같은 그런 사람이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저도 그랬다고
2: 있을 수도 있어요.
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도 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왔다라는 느낌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넷으로 돌아오면 자기 그 운명 안에서 나의 자유 의지가 발현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1: 네. 이루어진다.
0: 어, 지금 사이비 같다, 내가.
2: 아니, 아니면.
1: 우리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3: 그래야 되는 거야.
0: 아마 제 친구들이 보면은 진짜, 쟤 연애 못하는 거야? 뭔 소리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진짜 연애를 못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6대 처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를 한 게 26. 아. 그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사귄, 투투 사귄.
1: 와,
0: 투투가 있었는데.
3: 그래도.
0: 진짜 손도 못 잡았어.
1: 아, 근데 그땐 다 부끄러우니까. 네,
0: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투투 됐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전 남친한테 가버려서. 아. 네, 그래가지고
2: 전 남친. 아.
0: 그냥 진짜 흐지부지 헤어졌어. 네, 그런
1: 네. 마음 아픈 일이 있었네요.
3: 경험이 있으셨네.
1: 지금은 아무렇지 않으시겠지만.
0: 아니 뭐 거의 지금 20년
1: 그러니까요.
0: 넘게 20년 정도에 거의 묵혀둔 얘기인데.
2: 네. 20년까지.
0: 지금은 딱지가 이제 다 이렇게
1: 아물어서.
0: 지금은 뭐 크게 뭐 그런 거.
1: 상관없고. 네. 그럼 최근에 사랑도 좀 아무셨나요?
0: 최근에 사랑. 아.
3: 왜 그래요?
0: 아이고. 아, 최근에 사랑. 아니. 아물긴 했어. 왜냐면은 그때 이제 뭐 헤어질 때 그 뭔가 좀 그냥 스무스하게 물론 근데 공허함은 남아 있죠. 아. 공허함은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친구를 그리워해야겠다라는 거는
1: 이제 사라진
0: 하면 안 되겠다.
2: 하면 안 되겠다.
0: 절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 전 여친한테 연락하지.
3: 하면 안 돼.
0: 절대 하면 안 돼.
1: 진짜. 이건 진짜 지켜야 돼. 이건 진짜 지켜야 돼.
0: 네. 그러니까.
3: 많이 배운다.
1: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많이 배운다.
2: 진짜 오늘 많이 배운다.
0: 아, 그 다른 누구 있지? 닉이었나요?
1: 네, 닉이요.
0: 그러니까 닉이 엄청 그 굉장히
2: 고수예요.
0: 연애 고수.
1: 예, 연애 고수.
3: 저는 진짜. 말씀하시는데 닉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닉과 지금 뭔가 비슷한 진짜. 가치관을 공유하시고 계시겠다.
0: 그 친구가 있었으면 진짜 오늘 완전 진짜
3: 우리 세뇌 완전
2: 진짜
0: 풍성한 그게 됐어요.
1: 그러니까 지금은 그 뭐라 그래 선생님 말씀을 듣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2: 닉까지 왔으면 저희 말할 시간 없었어요.
1: 그러니까 그 두 분에서 그냥
2: 진짜
1: 진짜 그랬을 것 같은데. 다음에
0: 그러니까
1: 다음에
0: 다음번에
1: 또
0: 한번 또 네,
1: 사랑 이야기로
0: 사랑 이야기로 한번
1: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0: 뭐 사랑 영화에 엄청 많으니까
2: 맞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0: 좋은 영화들 최근에도 많고 옛날 뭐 영화들도 많고 진짜.
1: 그러면 영화에 그 전생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전생 있다고 믿으시나요?
2: 전생이라
0: 와 저는 모르겠어요. 전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 관계에 뭔가 생각을 좀 못 하게 되는. 오히려 내가 전생이고 싶은 그런 건 있어요. 다음 생은
1: 아하.
0: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1: 흑인이요?
0: 네. 그래서 왜요? 농구 선수 아니면 래퍼를 하고 싶어.
2: 아, 진짜.
0: 농구 좋아하고, 랩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1: 맞아. 여기 오시기 전에도 농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0: 아, 스토리 올려서.
1: 네, 스토리에 올려서.
0: 스토리 올려서.
2: 아, 진짜요? 네,
0: 농구를 혼자서 했던.
3: 전주에서요?
0: 아니, 서울에서.
2: 아.
0: 서울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혼자서 이제 나가서 농구를. 오랜만에, 진짜 한 7, 8년 만에.
1: 진짜 오랜만에.
0: 그니까 집에 농구공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펌프 집에 딱 있더라고요.
1: 하고 나가셨어요?
0: 펌프 해가지고, 예. 네. 다행히 농구에 잘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농구 오랜만에 진짜 하고, 조금 슬픈 얘기인데 네. 이제 농구할 친구가 없어.
3: 아. 진짜 슬퍼서
1: 진짜 할 말이 없어.
0: 지금 오늘 오늘 독거너인 모시고 굉장히 지금 아, 이거 잘해 주시는 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입이 터지는 이유가
3: 아, 너무
0: 리액션들이 다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았어.
2: 끝나고 2대2 농구라도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 아 다행히 네.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픽업 게임 아, 조금 아. 그런 룰들이 있어. 이렇게 서로서로 눈치 보면서 맞아요. 이렇게
1: 함께 하실래요? 네. 이렇게요?
0: 심지어 외국인 분이 한 번 오셔서 같이 했어요.
1: 어제요?
0: 네, 외국인이 어, 동영상 게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3대3 3-on-3 한 세 판 하고
1: 장난 아니에요? 네,
0: 그러고 찍은 게 그 인스타였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0: 혼자서 이렇게 아, 나 농구했다.
2: 농구했다.
0: 어, 어. 나 이렇게 건강한 여성.
1: 건강한, 나 이런 사람이다.
0: 나 지금 활발하다.
2: 활발하다.
0: 슈폼 이쁘다.
2: 슈폼 이쁘다.
1: 근데 진짜, 아, 진짜 예뻤어요.
0: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해야.
1: 아, 또 이제 연락이 또.
0: 연락이 올 수도
3: 있고. 아, 이것도 메이드 하신 건가요?
0: 아, 또. 그런 것도 살짝 끼 부리는 아. 그런 거 나름에.
3: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인스타
0: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이 친구랑
3: 나한테
0: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 네,
1: 지금 그럼 하트를 누르지 말아야겠다.
3: 조심해야겠다.
1: 생겨난 거
0: 진짜. 아, 그걸로 논쟁이 많아요. 네, 좀 갑자기 새는데 그 저기 인스타 스토리를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게 아. 플러팅이다 아니다.
3: 아, 아 맞아 맞아요.
0: 그걸로 논쟁이 많아요. 저는 플러팅 이제 그 얘기가 떠오르자마자 저는 이제는 플러팅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까지는 플러팅이라고 봤어요.
3: 맞아요.
0: 저는 그 전까지는 플러팅이라고 봤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떠오르니까 이제 아 그건 이제 플러팅이 아니다. 돼버리죠.
2: 의미가 퇴색된 거지.
0: 근데 하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어? 이 친구가 하는 느낌을 아 그 친구가 관심 있다는 논외고 내가 그 친구도 결국엔 나랑 연락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던져보는 거죠.
1: 아 이렇게 툭 하고
0: 요새 뭐 아,
1: 이렇게 툭 하고 그걸 넣는 것처럼
0: 그죠 그렇게 한 번씩 도전해본다.
1: 아 네.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어. 네. 진짜
2: 계속해서 운명을 그러니까, 만들어
3: 네. 개척하고 계셔.
0: 인스타로 만들고 인스타 만드시고 네. 이렇게
1: 거기에 이제 꾸준히 나의 멋있는 모습들을 올리고
0: 모습도 올리고 이렇게 뭔가 하이퍼게 하이파게 올리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된다. 네.
1: 다들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2: 노력하겠습니다.
1: 우리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돼.
0: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노력해야 돼.
1: 진짜.
0: 그렇게 운명이 아 참 이 영화를 부정하는 거 같아. 이 영화를 내가 좋아해서 들고 왔지만
1: 그러니까
0: 네, 이 영화를 좋아해서 들고 왔지만 이 영화를 엄청 부정하게 돼.
1: 아 그러면 있겠다.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하나씩 꼽아볼까요?
0: 이거 저 아, 먼저 얘기하시. 아, 저 그러면 먼저.
1: 좋아요, 좋아요.
0: 저는 그 이거는 좀 이제 그 영화 미학적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좀 기술적인 거. 그 마지막 씬이 그 마지막에 딱 혜성이 타고 가는 거 말고
1: 딱 그 걸어가는 그, 거요.
0: 예, 네, 이렇게 쭉 트랙으로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쭉 오고 하는 그 감정을. 쭉 이어나간 그 호흡 자체가 너무 좋았던 그리고 이제 그 그레타리가 그 눈물을 흘리는데
1: 맞아.
0: 음악과 딱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 그 슬픔이 나한테 너무 전달되는
1: 맞아요. 네. 그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여운이 더 남게 되는 그쵸. 것 같아요.
0: 네.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혜성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그 음악이 쭉 깔리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 이게 그 운명을 안 믿을 수 없는
3: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영화가 대본
3: 맞아 맞아
0: 그 환상을 심어줘 버린
1: 맞아
0: 그래서 저는 그 딱 그 씬을 꼽을 것 같아요. 진짜
1: 저는 근데 그거 트랙 하기 전에 그 나영이랑 혜성이 둘이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잖아요. 그때 뭔가 불안한 거예요.
3: 뭐라고 할까봐.
1: 그래가지고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저대로 그냥 진짜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행히 그렇게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3: 그게 나쁜 일인가요?
1: 아니 나쁜 일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쁜 일이에요. 왜냐면 불륜이니까. 전 불륜 진짜 싫어요.
0: 불륜 네, 진짜 싫어.
3: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2: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영화가
1: 그치요? 맞지요? 그래서
0: 여기서 그거를 좋아라고 외치는 건 어, 저 굉장히 여기 딱 경찰서도 딱
2: 완전 경찰서가
1: 또
0: 가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안 돼, 안 돼. 분류는 안 됩니다.
0: 아, 안 되지만.
3: 안 되지만.
0: 어, 근데 저는 반대로 그때에 아, 물론 혜성이는 간접적으로 저는 그 마음을 던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조금만 더 완곡한 표현 말고 저는 조금만 더 갔으면 어땠을까?
2: 아니
0: 그러니까 거기서 둘이 뭐 메이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탁 던졌으면은
1: 또 어떻게?
0: 아, 아 그러니까 둘은 똑같은 어, 결말이
2: 결말이지만
0: 결말이겠지만 아, 아. 좀 더 그 마음에 좀 그거를 어, 딱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냥 대사 라인 같은 게 조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1: 맞아. 그냥 계속 혜성은 좀 회피만 하는 게 그때도 좀 보였던 것 같아. 자기 딴에서 노력했겠지만.
2: 그렇죠. 맞아.
3: 그리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가지고
2: 서로 선 안 넘으려고.
1: 맞아. 맞아 맞아.
0: 그 어, 어떤 장면 그러면 혹시
1: 아, 어렵다.
2: 저부터 하나요?
3: 하세요.
2: 저는 그 영화 주 내용이랑 관계 없긴 한데
0: 아, 예.
2: 그 초반부에
0: 예.
2: 그 주인공 어린 주인공들 예. 이제 갈라치고 서로 그 세월 동안 뭐 했나 쫄아라 공사주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초록색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총을 들고
3: 아, 벗어나지 못한다.
2: 분장을 내고 논밭을 걸어가더라고.
0: 아, 그, 아 예, 느낌 알 것 같아. 심지어 제가 네. 그 군복을 입던 세대다 보니까.
3: 아~
0: 네.
2: 그러면서 그 주인공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전에 생각도 그러니까. 하고. 뭐. 저도 그때 막 행군하면서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3: 어, 누구였어요?
1: 누가 있었나봐요.
2: 아, 뭐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밖에 있던 저희 과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1: 과 중에,
2: 또
1: 과
3: 나는 거기서 자유의지를 발현시켜가지고 거기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
2: 아 거기서?
3: 응, 그저 생각만 하고 말고.
0: 아 군대에서?
3: 군대에서 떠올랐다는 것은 네.
1: 그러니까
3: 저는 예사롭지 그 않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2: 아, 그런가? 안 떠올랐는데.
1: 근데
3: 아,
1: 막
3: 떠올랐다고 했지 않았어요?
2: 아니 그냥 친구들이 떠올랐지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0: 아 그 아, 조금 얘기하면 네. 전 반대. 너무 많이 떠올랐어.
3: 아 힘드니까 힘드니까.
0: 힘드니까.
2: 힘드니까.
3: 그냥 다 떠올라.
0: 그 이제 본인은 이제 제 저기 핸드폰 들고 들어갔을 거예요.
2: 네.
0: 전에 이렇게 아. 카드로 이렇게 하던 세대.
2: 아, 맞네.
0: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가서 그 전화로 다 한 번씩
1: 돌리고
0: 시간대 맞아요. 어 예. 네. 시간 남는 시간에 한 명씩 다 돌려. 그
2: 깊이가 다르네요, 기억... 확실히. 네.
0: 그러니까요. 아 이게 너무 아, 예, 좀
1: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더 웃겨.
0: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가 되고 있는데. 제 아 너무 금사빠여가지고.
2: 아.
0: 제, 그러니까 아. 그때는 또 이제 하도 이제 그냥 딱 거기 병영에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막 생각도 맞아요. 많이 나고. 아 막 그래서 그냥 다 전화해보고 뭐 이렇게 했던. 물론 이제 잘 된 친구는 없었죠.
2: 그리고 네. 가면 또 저 빼고 다 있어요. 여자친구가.
0: 아.
2: 다 건물대에다가 뭐 사진 걸어놓고 아,
1: 근데 일말 상초라고
0: 그죠
3: 맞아 맞아
1: 않았어요?
2: 아 그게 진짜 과학인 것 같아요
3: 진짜요?
2: 얘네는 어. 아, 얘는 진짜 엄청
0: 맞아 맞아
2: 대단한 맞아. 사랑을 하고 있구나 싶었던 애들도 딱 그 상병 달자마자 표정이 그러니까. 싹 우울해지면서
1: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3: 과학이구나
2: 진짜
1: 내 친구도 와. 그 커플인데 어 그 친구들 빼고 다 헤어졌다 그랬어요. 그 타임에 맞춰서.
2: 저희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타임이 그렇지가.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2: 그래서 주인공들도 그런 결말을 맞은 거예요. 거리감. 그
0: 거리는 진짜 무시 못해.
1: 맞아. 오래 못 보니까.
3: 시간도 딱 그렇고.
1: 개인 생각나는 거 있어요?
3: 저는 그 술집에서 아서 놔두고 둘이서 아.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1: 아. 네네네.
3: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 아서의 그 소외감을 알 것 같거든요. 너무 알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둘을 계속 엮게 되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서한테 너무너무 미안한데 아서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너무 미안한데 그래도
1: 그래도?
3: 그 둘이 너무 특별해 보여.
1: 아.
3: 그래서 그 씬에서 그 언어로 딱 그걸 차이를 둔 게 계속 남는다.
2: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1: 맞아. 언어의 차이로 그렇게 한 게. 근데 지금 뭔가 조금 저는 혜성과 나영이 계속 우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면서도 살짝 좀 지겹더라고요. 아. 아니 이미 끝났는데 맞아. 왜 자꾸 이렇게 질척거리지?
2: 있을 때 잘하지.
1: 있을 때 잘하지.
2: 왜 이제 와서?
1: 그렇지. 왜 질척거릴까? 물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헤어지고 그쵸. 뭐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자기 각자의 삶이 생겼고 그 바운더리가 생겼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뽀잉 하고 들어오고 싶나?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0: 아 저는 그니까 그 10년 짝사랑의 생각을 해보면 10년 넘었죠. 더 넘게 짝사랑을 한 건데 아 그 뭔가 내가 갖고 싶은데
1: 못 가죠.
0: 뭔가 그 못 갖는 그거에 계속 그 갈망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니까 남자로서는 진짜 이게 뭔가 아 그게 좀 안 되는 게 너무 막 진짜 좀 마음 아프고 그랬던 게 좀 커요 진짜.
1: 근데 저도 그걸 아예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막 계속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랬으면 어땠을까 어땠을까? 근데 뭔가 말로 내뱉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또 특히 아서가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건 좀
3: 나쁘긴 해. 진짜.
1: 솔직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넷이서 대화하는데
3: 등 이렇게 살짝 돌리고
1: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성나잖아요.
3: 진짜 완전 성나지.
1: 근데 아서는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2: 들어주고
1: 그냥 이렇게 하는데
3: 저라면 번역기 켰어요.
1: 나도
2: 켜가지고
3: 노래 쓸데없이 놔두고
1: 맞아. 그래 왜 번역기 안 켰냐? 아 진짜로 아서 뭐 하는 거지?
3: 진짜 착해.
1: 아 나 같은 진짜 번역기 켰다.
2: 바로 GPT한테 지금부터 하는 대화 다 녹음해서 딱 하고
1: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았을까? 저도 이 테이블 씬도 참 좋았던 것 같고 아 저는 그거 아서가 그 잠꼬대 얘기했을 때 침대에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2: 진짜 사랑이다 그게.
1: 네, 아서가 그냥 너무 로맨틱해가지고 그리고 그 그거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혜성은 회피했을 것 같아요.
3: 아니 그 그런 얘기 안 했어. 망상.
1: 혼자 망상.
3: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일까?
1: 그치.
3: 한국 뭐, 또 가고 싶나 보다.
1: 저 단어가 뭐지 하면서 막 그랬을 것 같다. 근데 아서는 그렇게 불안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아쉽게도 이렇게 끝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성 감독님을 진짜. 모셔가지고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2: 너무 좋아요. 진짜.
1: 진짜 너무. 저번에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 올라왔을 때 3탕을 뛰자.
2: 너무 좋습니다.
3: 좋은데?
1: 3탕을 뛰자.
0: 영화 3편 보고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1: 그쵸?
0: 공장 찍듯이
1: 옷을 막 갖고 입고 막 해가지고
0: 쿵쾅쿵쾅 해가지고
3: 옷까지.
0: 그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올라오시면
2: 너무 좋다. 한번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진짜로.
0: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걸 준비해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근데 그 준비한 거를 좀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1: 너무 다행이다.
0: 100%는 아니지만 뭔가 80%는 했던.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1: 너무 다행입니다.
0: 봐가지고 너무. 네. 좋았습니다.
1: 그니까요. 저희도 살짝 긴장을 했거든요.
2: 맞아요.
1: 첫 게스트. 그니까,
3: 맞아요.
1: 근데.
2: 첫 야외.
1: 맞아, 첫 야외고.
0: 첫 야외.
1: 네. 그리고 그.
3: 우리 준비 안된 사랑 이야기.
2: 맞아요.
1: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데, 이제 사랑을 잘하는 친구가 못 왔고.
3: 맞아.
1: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 많이 했는데, 감독님 너무 대화를 재밌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또 야무지게 저희가 잘 이렇게 대화를 한것 같네요.
2: 잘했습니다.
3: 한수 배우고 네.
1: 그러니까 한수 배우고
2: 한수 배우고 저는
1: 우리의 선배님 그러네 두수 배웠네 네.
0: 아 이제 연애까지 이렇게
1: 연애까지
2: 연애까지 해서
0: 야매긴 한데 네. 잘 배우셔서 좋은 사람 꼭 하시길
2: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모두 좋은 사람
0: 좋은 사람
2: 좋은 사람
1: 하길 바라며 네. 저희가 마지막 그게 있어요.
4: 어떻게 했지?
0: 아 마지막은 어떻게 했죠?
4: 도도도도
1: 끝! 이렇게
2: 하고
0: 같이? 다 같이?
1: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해보시죠.
2: 해볼까요?
4: 잠시만.
0: 제가 일단 이거를 듣다 보니까 뭔가
1: 그럼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2: 낙순으로?
1: 어 이렇게 해볼까요? 낮은 것부터 고음 이렇게 해볼까요?
2: 좋습니다.
3: 낮게 낮게?
1: 언니 낮게. 네.
0: 아, 제가 전 것 같아.
1: 아니에요, 저
0: 뭔가
1: 잘 되긴 했어요.
0: 왜 이렇게 빨리지?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4: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5: 청년 내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6: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정월 대보름을 가장 사랑하는 전주 시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서신동에서 온 달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서신동의 달림.
1: 네.
0: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맞죠?
1: 네, 맞습니다.
0: 확신하시나요?
1: 확신합니다.
0: 어떻게 해요?
1: 예, 느낌이 그렇습니다.
0: 아, 느낌이?
1: 네.
0: 네. 자, 보름달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1: 네.
0: 정월 대보름을 가장 사랑하는 전주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나요?
1: 네, 매번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0: 네. 정월 대보름. 정월 대보름 챙기시나요?
1: 아니요, 거의 챙기지 않아요. 그냥 뭐 친정 어머님이 이제 뭐 찰밥이나
0: 네네.
1: 뭐 나물 같은 거를 해주시는 경우에 정월 대보름이구나 하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챙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0: 저희도 뉴스로만 아 뭐 곧 정월 대보름입니다.
1: 네.
0: 뭐 오늘 정월 대보름이네요. 하면 그런갑다 하는데
1: 네.
0: 참 우리의 것들을 좀 잘 챙겨. 보고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
1: 그런가요?
0: 네.
1: 아...
0: 그렇잖아요.
1: 보고 싶으셨나요?
0: 자, 따사로운 계절이에요?
1: 네, 따사로운 계절이 됐는데.
0: 덥기까지도
1: 네.
0: 하고.
1: 요즘
0: 봄인데.
1: 좀 많이 덥더라고요.
0: 네네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1: 이제 봄이 되면 왠지 막 이렇게 그 겨울 동안 쟁여져 있던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짐들을 약간 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막 올라와요.
0: 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1: 네. 하고 막 좀 그런 짐들을 좀 버리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고 거래 사이트 이런 데 있죠.
0: 뷰티풀 샵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1: 아, 뷰티풀 샵도 있고, 이제 중고 거래한 그 있잖아요.
0: 아,
1: 주황색.
0: 말밥이죠?
1: 그렇죠. 이제
0: 말밥?
1: 캐럿이라고도 하고.
0: 말밥?
1: 네네, 말밥.
0: 거기에서 교환하거나 팔시기도
1: 네.
0: 하고.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그 뷰티풀 샵이 그 물건을 갖다 주면은 기부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걸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1: 그래요?
0: 그때
1: 예전에 제가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0: 네.
1: 적이 있었는데.
0: 계속 광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저희가 뭐 뷰티풀 샵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저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뷰티풀 샵에 그 뭐 헌옷이랄지 아니 헌옷은 아니지 아나바다
1: 그러니까,
0: 할 수
1: 그렇죠.
0: 있는 용품들을
1: 네.
0: 이제 뷰티풀 샵에 갖다 드리면 거기서 이제 기부금 처리를 해줘서
1: 그렇죠.
0: 직장인 연말 소득 때 기부금
1: 네.
0: 처리가 되니까 소득공제 됩니다.
1: 맞아요.
0: 좀 많은 분들이 뷰티풀 샵
1: 네.
0: 그런 거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좀 자주 잘하신다면서요.
1: 그러니까 저도 자주 애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좀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
0: 네네.
1: 사람들이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0: 집에 틈만 나면 안 쓰시는 거 다 그 뷰티풀 샵에 갖다 주신다면서요.
1: 그렇죠.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0: 그리고 이제 그 말밥 좀 많이 이용하신다고
1: 네.
0: 하고, 네. 봄에는 운동 삼아 산책하기 좋잖아요.
1: 그럼요. 너무 네. 좋죠.
0: 언제 겨울이 갔나 싶어요.
1: 맞아요.
0: 자주 걷는 편이신가요?
1: 네. 좀 웬만하면 자주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 보러 가면 일단은 짐이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차를 가져가지만 네. 그 외적인 일로 집 앞에 볼일을 보러 나간다. 그런 데는 항상 걸어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0: 서신동이 천변하고 가까우니까 자전거 타기에도 지금이 계절이 딱 아니에요?
1: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뭐 춥지도 않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운동 못한다는 건 다 핑계들이신 것 같고
1: 그럼요.
0: 말씀하신 분들 시간 내면 충분히 뭐 하루 한 시간 못 내겠습니까?
1: 그럼요.
0: 자전거 타고 이제 한옥마을 쪽까지 길 잘 돼 있으니까 갔다 오면 뭐 한 시간 금방이잖아요.
1: 그렇죠.
0: 훌륭한 운동이 되니까
1: 그렇죠.
0: 계절 이렇게 좋을 때 많이 걷고 돌아다니십시오. 네. 그래야 꽃도 볼 수 있고 자연이 네. 변화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봐야 이게 눈에 담을 수 있지 안 그래요?
1: 그렇죠.
0: 자동차 타고 다니면은 안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1: 자전거도 좋고 걷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0: 그럼요. 네, 자연의 변화를 느끼시려면 걷는 거 자전거 중요합니다.
1: 네.
0: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준비한 몇 개의 짤막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저와 달림의 생각 아주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입니다.
1: 네.
0: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네.
0: 달림 신변에 좀 좋은 뉴스 요즘 있을까요?
1: 개인적으로요?
0: 네.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지 뭐.
1: 개인적으로 좋은 뉴스는 뭐 이렇게 딱히 크게는 없지만 요즘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0: 기업?
1: 3 스타스.
0: 3 스타?
1: 네.
0: 네.
1: 그 기업에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네. 주식을 구입을 한 적이 있어요.
0: 아, 주식도 하세요?
1: 아니 하진 않지만 그때 이제 아 그래도 뭔가를 한번 사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이제 가격이 비쌀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꾸준히 한번 사볼까 했다가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아 너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기만 하네 하고 중단을 했었어요. 사다가 그래가지고 아 지금 많이 엄청 올랐거든요.
0: 오.
1: 네 그래가지고 네. 아 지금 생각하기를 아 그 몇 년 전에 달달이 몇 개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았다면 좋았을 텐데.
0: 아 지금이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때는 그죠. 이렇게 네. 될지 알았겠어요.
1: 그죠.
0: 또 주식은 또 오름이 있으면 또 떨어짐도 있는 거니까
1: 그죠.
0: 너무 그렇게 막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 아 그냥 아쉬울 따름입니다.
0: 어쨌든 네. 올랐다는 얘기시잖아요.
1: 네네.
0: 나중에 저 차 한 잔 사주시는 거죠?
1: 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0: 아,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0: 전쟁 같은 취업시장, 구직자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라는 진심 어린 편지를 접한 취준생들은 눈시울을 붉히는데요. 사연은 지난 2015년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취업준비생 A씨가 사진 한 장을 공유하며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면접비로 받은 5만 원과 함께 기업 인사 담당자가 보낸 따뜻한 편지가 담겨 있는데요. 기업 인사 담당자는 편지로 면접 보느라 많이 긴장했을 텐데 오늘 보여준 열정과 의지로 도전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라며 많지 않은 면접비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시원한 맥주 한 잔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라며 진심으로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한다라고 심심한 응원을 건넵니다. 이 면접비 봉투 현대차 광고 계열사 이노션이 2015년 하반기 1차 면접 지원자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반기 공채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은 해당 사연을 다시 꺼내들며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올해 면접도 이 정도로만 따뜻했으면 불합격해도 기분 나쁘지 않을 듯 면접 앞두고 이 사연이 다시 생각나서 꺼내봤다는 등 훈훈한 반응을 보입니다.
1: 네, 오늘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면접 끝나고 받은 의문의 돈편지 읽고 눈물 터진 이유라는 뉴스입니다.
2: 네.
1: 자, 취업을 위해 면접 보러 열심히 돌아다니던 저의 대학 시절이 막 떠오르네요. 눈물 나려고 그러네.
2: 아, 그러세요?
1: 달리 우선 저기 뉴스에 대한 간략한 평 부탁드립니다.
2: 아, 그 취업 준비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런 배려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회사마다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과거를 떠올려보면
2: 네.
1: 취준생 시절에 그러니까 서류 통과하면 이제 면접 보러 가잖아요.
2: 네네.
1: 회사에서 면접 보면 아마 교통비 명목이었던 것 같아요.
2: 아.
1: 몇만 원 정도씩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면접비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몇십 년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1: 그죠. 몇십 년 전? 저 아직 그죠? 젊어요.
2: 몇십 년 전 아닌가요?
1: 아, 저 젊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전쯤.
2: 아.
1: 자,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긴 있었어요.
2: 아.
1: 주지 않았던.
2: 네네.
1: 근데 달님도 취업하기 위해 막 면접 보러 다니셨을 것 같은데 대학 시절
2: 네.
1: 뭐 좀 경험담
2: 네.
1: 면접비도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2: 일단 저는 공무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1: 네네.
2: 그리고 이제 면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식이었냐면 4명씩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1: 집단 면접?
2: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첫 그 4명 중에서도 이제 처음으로 입장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1: 네.
2: 너무 이렇게 떨린 나머지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수험번호 몇 번,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를 했어야 되는데
1: 수험번호까지?
2: 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1: 네.
2: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버버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1: 아, 네 명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데
2: 네, 자기 소개를 이제 하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뭐 제 이름은 뭐 땡땡땡입니다.
1: 네.
2: 뭐 수험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뭔가 어버버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조금 멘탈이 흔들렸었어요.
1: 아, 처음부터 꼬였구나.
2: 네, 꼬였어요.
1: 긴장감에.
2: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옆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소개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1: 아.
2: 하고 이제 딱 앉았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질문을 어려운 거 하진 않았어요. 네, 제가 지금 돌아보면 별 기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1: 아, 면접관이
2: 네.
1: 처음부터 이제 어버버한 모습을 보고 네. 나서 아, 저 친구는 안 되겠다.
2: 안 되나 보다.
1: 그래서 뭐 어려운 질문도 안 하는 거야.
2: 네. 그때 당시로는 별로 어려운 질문 안 하길래 아, 다행이다. 속으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미 그 뭔가 당락이 결정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근데 면접비 같은 건 없으셨어요?
2: 네, 없었어요.
1: 아, 정말?
2: 네. 에?
1: 혹시 뭐 큰 기업이 했어요?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
2: 얘기해도 되나? 대학병원이었어요.
1: 대학병원?
2: 네.
1: 대학병원이면 이쪽 저희 지역?
2: 그렇죠.
1: 그러면 저기
2: 그렇죠.
1: 공립대는 그렇죠, 그 대학병원 그렇죠. 말하는
2: 네네네.
1: 거잖아요.
2: 네네.
1: 아, 면접비가 없었어요?
2: 없었어요.
1: 아, 그렇구나.
2: 네.
1: 저는 이제 면접을 이제 여러 번 보러 다녔죠.
2: 네.
1: 근데 마지막에 제약회사,
2: 네.
1: 외국계, 제약회사와
2: 잘 나가셨구나.
1: 아, 면접을 보러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2: 어쨌든 서류를 통과를 해야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1: 그렇긴 하죠. 외국계 제약회사하고 주방 인테리어 회사 맞나요? 그 한땡.
2: 네네네. 알죠.
1: 한땡이 주방
2: 유명하죠.
1: 인테리어죠.
2: 네네.
1: 국내에서는 그래도 한땡 하면은 뭐 주방 가구에서는 알아주잖아요.
2: 그렇죠.
1: 지금 잘 모르겠으나.
2: 네.
1: 두 군데가 이제 서류 통과해가지고 면접을 아마 두 군데 다 2차, 3차까지 봤던 것 같아요.
2: 면접을 2차, 3차까지?
1: 네. 근데 두 군데 다 네. 그 교통비 명목으로 이제 면접비를 주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네. 외국계 제약회사가
2: 네.
1: 면접비를 좀 더 주네.
2: 아, 금액이 높았구나.
1: 네. 아. 그래가지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했는데
2: 네.
1: 결국은 또 돈에 또 이제 넘어가서.
2: 근데 이제 말씀은 돈이라고 하셨지만 네네. 그쪽이 더 적성이 더 맞지 않아서 맞으니까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요?
1: 글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또 이제 제가 이제 한땡에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2: 모르지만
1: 네네.
2: 아무튼
1: 한땡 쪽도 뭐 전공과 관계 있는 곳이어 가지고 들어갔으면 또 어떤 인생이 펼쳐졌을까? 그럼 궁금하기도 해. 이제
2: 그죠,
1: 나이
2: 그죠.
1: 먹고 지나와 보니까
2: 그죠.
1: 그렇지 않나요?
2: 전혀 다른 길이니까.
1: 그 외국계 제약 회사가 아니라 한땡에 들어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걸.
2: 그죠.
1: 교통비 정도는 면접비로 줘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질문이 없던 내용이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들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물론 필요하니까
2: 네.
1: 일하고 싶으니까 취업하고 싶으니까 그 먼 회사 찾아가서 면접 보는 건 맞잖아.
2: 그러죠.
1: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들고 교통비도 어쨌든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유 뭐 합격 여부 상관없이
2: 그죠 그죠.
1: 아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희 회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면접까지 오셨으니까 자 교통비 드릴게요. 얼마나 좋아. 기업 이미지에도 좋잖아요.
2: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를 지원하신 분들은 또 달리 아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니까 뽑아만 주십시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취준생 입장에서는
2: 네네.
1: 근데 이제 그 기업이라는 게
2: 네.
1: 평생 어차피 유지를 한다면
2: 네.
1: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 그러죠.
1: 취준생들이 면접 보러 왔을 때 뭐 불합격 돼도
2: 네.
1: 어차피 우리 기업을 또 이용할 수 있잖아.
2: 그렇죠.
1: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면접비 주면 좋은 인상 남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같이 이런 좀 훈훈한
2: 네.
1: 그런 내용들
2: 그렇죠.
1: 기업 남으니까.
2: 그렇죠.
1: 그럼 나중에 이제 물건 살 때도 예전에 그 면접비 받은 기업이 떠올라서 그 기업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사지 않겠어요?
2: 그러죠. 뭐 과하진 않더라도 차비 정도라도.
1: 그러니까.
2: 네.
1: 어쨌든 저는 뭐 받았던 것 같아. 면접 보러 다니는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면접비 주는구나.
2: 아 좋은 회사에서
1: 그때 그걸 알았죠.
2: 서류를 통과하셨구나.
1: 근데 달림은 어쨌든 여기 전주에 있는 국립
2: 네.
1: 그 대학병원에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비는 안 받았다.
2: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 사정이 있었겠죠.
2: 네, 저는 이제 그런 면접은 이제 그렇게 보고 1대1로 보는 면접들이 많았어요.
1: 1대1?
2: 네.
1: 혹시 어떤
2: 뭐 학원 쪽?
1: 학원?
2: 네.
1: 거기는 왠지 뭐 편견일 수 있지만 면접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
2: 당연히 없죠. 그런 데는.
1: 네.
2: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1: 네, 네.
2: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아, 그럼 면접비를 지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
2: 네,
1: 거죠?
2: 네. 한 번도 없었어요.
1: 그런 경험이 없으시네요.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누가 봐도 좋은 기업이에요?
2: 네.
1: 근데 면접비를 안 줘. 면접 보러 갔는데. 근데
2: 그럴 수
1: 중소기업이야.
2: 있죠. 네.
1: 근데 면접비를 생각보다 두툼하게 줬어요. 근데 면접 결과는 두 군데 모두 잘 봤어.
2: 네.
1: 내가 선택만 하면 돼.
2: 네.
1: 그러면 달님은 어느 기업에 입사할까?
2: 저는 일단 제가 일할 곳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은 조금 차치하고 제가 이 회사에 있는 동안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내가 어떤 만족을 이렇게 느낄 것이며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1: 면접비와 상관없이
2: 네.
1: 적성에 맞아야겠죠.
2: 그렇죠.
1: 그죠.
2: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간혹 계실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2: 네.
1: 대학만 들어가면 되라고 생각하지 학과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
2: 그러죠.
1: 근데 그게 내 적성이 뭔지 몰라서 선택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2: 그렇죠.
1: 우선 대학 가서 생각해 보자.
2: 그렇죠.
1: 좀 저는 그걸 안 좋다고 보거든요.
2: 그러니까
1: 대학 지나갈 때 과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학만 가면 되라는 생각은 뭐 제가
2: 네.
1: 좋아하는 생각은 아니어서
2: 그러니까
1: 기업도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
2: 그렇죠.
1: 근데 적성이 안 맞으면 절대 못해요.
2: 그렇죠. 일을 하다가도 또 이제 그만두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1: 요즘 뭐 뉴스에 네. 보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대요. 어렵게 입사했는데 한두 달도 안 돼서 그만두는 퇴사하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야.
2: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1: 이게 좋은 조건이라도 내 적성이 안 맞으면은 못한다니까요.
2: 그렇죠.
1: 그 좋은 조건에 내 적성을 맞출 수 있다? 전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 네네.
1: 가장 중요한 게 적성.
2: 네.
1: 그러면 금방 달님이 생각하신 나의 성장 가능성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 성장 가능성도 그 기업 안에서만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그 시장, 업종. 그래서 내가 이제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 정말 능력 있는 마케터가 되고 싶어.
2: 네.
1: 그러면 A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면
2: 네.
1: B, C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알고
2: 스카우트 J가 와요?
1: 스카우트 J가 와요. 이제 풀을 운영하거든. 각 회사 그 인사팀에서.
2: 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좀 이렇게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셨을 때
2: 네.
1: 그 막 입사한 회사 안에서만의 성장만 보지 마시고 더 큰 시장으로
2: 네.
1: 좀 시야를
2: 네.
1: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제가 뭐 인사팀에서 맞습니다. 나온 팀장 같네요.
2: 아, 그러네요.
1: 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달리 그렇죠. 성장 가능성.
2: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순위죠.
1: 그 다음이 이제 연봉과 복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2: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1: 연봉 많이 준다. 준 이유, 그만큼 주는 이유가.
2: 그렇죠. 뽕을 뽑아 먹으니까.
1: 그만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 그렇죠.
1: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 많은 돈을 감당할 자, 더 많이 일하라.
2: 그렇죠.
1: 이거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복지 중요하죠? 복지.
2: 중요하죠.
1: 회사에서 복지 뭐 이런저런 또 대기업들일수록 좀 그런 게 많은가 봐.
2: 전에 다니셨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1: 복지요?
2: 네.
1: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1: 일을 좀 많이 해야 했던 게 좀 피곤하긴 했는데
2: 네.
1: 복지 쪽은 좀 나쁘지 않았다.
2: 그 복지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복지는 예를 들어서
1: 복지
2: 뭐가
1: 때?
2: 있을까요? 네.
1: 결혼 기념일 때
2: 네.
1: 와인 같은 걸 보내줘요.
2: 아, 술?
1: 네, 와인.
2: 아, 술?
1: 와인 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와인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제 케이크.
2: 아, 케이크.
1: 결혼 기념일 케이크. 그럼 회사에서 임원분의 편지를 딱 써가지고
2: 아.
1: 집에까지 다 배달해줘요.
2: 아, 그럼 따로 결혼 기념일을 위해서 뭐 아내한테 뭐 준비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1: 그건 제 사적인 이야기니까 여기서 꺼내고 싶지 않네요.
2: 아, 그래요?
1: 네.
2: 네.
1: 그런 복지에 또 몇
2: 가지 궁금하네요.
1: 사적인 거니까.
2: 그러면은 보통
1: 너무 사적인 내용을 파고드시네요.
2: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게요.
1: 네.
2: 케이크였습니까? 와인이었습니까?
1: 저는 되게 와인이었어요.
2: 어머.
1: 아니, 와인이 고급지고 괜찮은 와인이었어요.
2: 네, 아내분이
1: 또 제가 또 술을 또 즐기는 편이니까.
2: 아내분이 와인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가격 면에서 보면 와인이 낫지 않아? 라는 거에서 가격 면에서는 와인이 좀 더 가격이 높았나 봐. 그래서 좀 이해해 주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2: 아, 그렇군요.
1: 네. 복지 중요합니다. 그렇죠?
2: 네. 정말 중요하죠.
1: 네. 네. 자,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뉴스 내용 중에
2: 네.
1: 전쟁과 같은 취업시장. 구직자들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한 기업.
2: 네.
1: 취준생들은 눈시울을 붉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 네.
1: 그만큼 지금도 뭐 취업시장이 어렵다는 방증일 텐데요.
2: 네.
1: 지금은
2: 그렇죠.
1: 또 AI,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빠르게 대체해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2: 맞아요.
1: 너무 하루마다 너무 빠르게 바뀌지 않나요?
2: 맞아요. 정신없어요.
1: 인간의 일을 막 대체해 나가고.
2: 맞아요.
1: 부모로서
2: 네.
1: 자녀가 성인이 되면 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2: 네.
1: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 서신동의 달님은
2: 네.
1: 자녀가 무슨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있나요?
2: 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AI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연구하고 이쪽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1: 이과 쪽인 거잖아요.
2: 그렇죠. AI에 관련된 일을 하면 그래도 뭐 어쨌든 진로가 약간 조금 방향이 잡히고 너무 막 불명확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1: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앞에서 이제 적성 이야기 했듯이
2: 네.
1: 본인 적성이 안 맞으면 또 그 일도 못 하잖아.
2: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예전에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참 막 그 매체에서 그런 게 많았어요. 뭐 미래에 사라지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 순위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막 1위에서 뭐 몇십 위까지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 네네.
2: 그때만 해도 뭐 심리 상담사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다. 로봇가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어요.
1: 사람의 마음까지 어떻게
2: 그렇죠.
1: 어루만져줄 수 있느냐.
2: 네.
1: 그래서 임상 심리나
2: 맞아요.
1: 간호사 쪽.
2: 오,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또 바뀌었어요.
1: 아 그래요?
2: 인간의 심리도 AI가 다룰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심리 상담사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1: 이야.
2: AI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근데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1: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
2: 그러죠.
1: 그리고 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인공지능이 많이 갈수록 쓰이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뭐 엔지니어가 되면 어떻게 돼? 뭐 어떠냐?
2: 네.
1: 개발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2: 네.
1: 실제로 뭐 아마존이나
2: 네.
1: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 쪽 뭐 그런 기업 큰 기업들 있잖아요.
2: 네.
1: 봐봐 우리가 아는 그 빅테크 기업들에 종사하는 사람들,
2: 네.
1: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도
2: 네.
1: 이거 정리해고 당하는 시대라잖아요.
2: 오.
1: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버리니까
2: 맞아요.
1: 개발자들조차도
2: 네.
1: 일자리를 잘린대요.
2: 정말.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요.
1: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인공지능이 많이 상용화되니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지.
2: 그러네요, 또.
1: 얼마
2: 전에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 1위가 그걸로 뜨긴 했거든요. 미용사.
1: 미용사.
2: 네.
1: 아 미용사는 네. 진짜 오를 수 있겠다.
2: 왜 그럴까요?
1: 아니, 사람이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머리 헤어를 잡아가는 건데
2: 네.
1: 그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돼야 하잖아.
2: 그렇죠.
1: 근데 로봇이 그만큼 세심하게
2: 디테일하게
1: 이렇게 컷을 해줄 수 있을까?
2: 네, 그것도 몰라요. 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 그 머리 모양 두상에 따라서 로봇가 스캔을 딱 한 다음에 또 로봇가 알아서 이렇게 착착착착 또 할 수도 있고.
1: 요즘은 병원에서 수술도 로봇 수술도 네, 막 많아지고 있으니까
2: 그렇죠.
1: 헤어쯤이야.
2: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 로봇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2: 일단 미용실을 가면 그 미용하시는 분들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게 되고 어쩔 땐 진짜 상담을 이렇게 하는 듯한 이렇게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감정을 교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아니 요즘 뭐 챗GPT로 뭐 서로 고민 상담도 한다고 하니까
2: 예, 맞아요. 예.
1: 대화 상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2: 예, 진짜 그래요.
1: 이야, 모르겠다 정말 무섭기도
2: 몰라요.
1: 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섭고
2: 맞아요.
1: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렇죠?
2: 예측할 수 없어요.
1: 참 뭐 급변하는 시대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2: 네.
1: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
2: 네.
1: 찾아서 공부와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
2: 네.
1: 조금이나마 AI와 차별화하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1: 대학
2: 맞습니다.
1: 입시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2: 그럼요.
1: 정말 내 적성에 맞아서
2: 내
1: 적성에 맞으면은 재밌게 할 수 있고
2: 네.
1: 재밌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실력이 더
2: 그렇죠.
1: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1: 그래야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2: 네.
1: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 네.
1: 오늘 방송 너무 교양적이네요, 저희.
2: 아, 그래요?
1: 내용이?
2: 원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1: 그랬나요?
2: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1: 오늘은 더 그런 것 같아서.
2: 아, 그렇구나.
1: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의 마지막 그 한번 이거 말씀 나눠볼게요.
2: 네.
1: 스마트폰과 너튜브 등
2: 네.
1: 좀 개인이 중독될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2: 네.
1: 사람 대 사람과의 교류가 이제 원만하지 않아.
2: 그렇죠.
1: 그리고 정서가 말라가는 것 같기도 해요.
2: 사람
1: 대 사람의 교류가 없어져 가니까.
2: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생활, 인간 관계가 막 서투르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해.
2: 네.
1: 뉴스랑 매체를 통해 보면.
2: 네.
1: 그러면 달님은 좀 풍요로운 감성,
2: 네.
1: 정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평소?
2: 워낙
1: 밝은 분이긴 하잖아요.
2: 노력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저 이런 거를 저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아, 이 사람이 나랑 있는 거가 마음에 들게끔 좀 얘기를 좀 잘 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뭔가 이렇게 평소에 제가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을 자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꽃을 보거나 뭐 하늘을 보거나 할 때 예쁘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감정들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3: 말로,
2: 많이 해요. 네, 말로써.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예쁘면 예쁘다 어쩌다 저쩌다 엄마가 이래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좀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고.
3: 네.
2: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 이거를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3: 왜?
2: 글쎄요, 왜 그럴까요? 좀 감정이 메마른 것 같기도 하고.
3: 남편분이?
2: 네. 그러니까 어제도 공원에서 네.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손바닥 밀치기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3: 손바닥 밀치기?
2: 네, 손바닥 밀치기. 제안을 했더니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3: 아, 어른답지 않은 네. 손바닥 밀치기?
2: 네. 저거 어른답지 않은 게 어떤 거지? 저는 항상 좀 뭔가 그 재미 뭐 꼭 어른이라고 해서 이런 게임을 뭐 하지 말란 부분 없잖아요. 어른도 공기놀이 충분히 할 수 있고 고무줄 놀이도 하고 줄넘기도 다 하잖아요.
3: 갑자기 손바닥 밀치기 하자라고 하면은 저도 좀 글쎄요.
2: 아니 공원에서 체조하다가 그런 거니까
3: 아.
2: 부부 체조도 하고 막 이러면서
3: 뭘
2: 하기 싫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랬을까? 저는 같이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즐겁게 뭔가 감정의 교류도 있고 스킨십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저희 신랑은 별로 안 그런가 봐요.
3: 달님은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뵙고 하는 거 뵈면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안 들여다보고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있으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3: 요즘 뭐 335 뭐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 보면 같이 밥 먹으러 왔으면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 네.
3: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아, 그럼 몰라 같이 밥 먹으러 오고 커피 먹으러 왔어.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2: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앞에 두고.
3: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 그러니까 이게
3: 얼굴 보고 아이 컨택하고 서로 교류하는 감정의 교류가 서로 눈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2: 그게 어색한 거예요. 문자로만 주고받고 막 이러다가
3: 그러니까.
2: 눈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어색한가 봐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달님이 이제 사람한테 집중한다고 하셨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제가 지켜봐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집중하지 뭐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스마트폰 막 한다거나 좀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서
2: 그렇죠.
3: 그런 건 참 좋은 자세이신 것 같아서
2: 오히려 저는 사람들하고 있을

0: 그렇죠.
1: 자기 의견을 서로 공유한다는 자체가 서로 사람 대 사람 간의 감정, 감서를 정서를 교류하는 거니까
0: 그렇죠.
1: 도움이 돼요. 정말 라디오 방송 그렇죠?
0: 그렇죠.
1: 청취자분들 라디오 방송 많이 들어주세요.
0: 네. 여기 이 프로그램만큼은 AI로 대체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1: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마무리할 건데 혹시 관련해 추가 말씀 있을까요?
0: 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1: 네. 힘내십시오. 그러면 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청각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층간흡연으로 후각까지 괴롭힌다는 입주민 피해 호소가 속출하고 있죠. 이번에는 층간흡연으로 고통받는 한 입주민의 메모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11일 SNS에 공개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한 장의 메모인데요. 메모에는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같다, 집 안으로 냄새가 들어와 머리가 아플 정도라는 호소가 적혀 있습니다. 특히 냄새 날 때마다 뛰어 내려가지만 잡을 수 없다, 얼굴을 보고 싶다, 때려 죽이고 싶다라는 문구엔 강한 분노가 그대로 서려 있는데요. 작성자는 또 분명 5층에서 9층 사이 같다, 우리 집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면 호수를 적어달라라며 범인 특정에 나서를지를 보이기도 합니다. 메모를 본 네티즌들은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를 쏟아냅니다. 이러다가 살인나는 거 아닌지 무섭다, 살 얼음판 걷는 것 같은 경고다, 살고 싶으면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경고로 읽힌다는 등 걱정을 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거나 강제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웃간 보다 배려 있는 생활습관

0: 요구됩니다.
1: 네. 때려 죽이고 싶어.
2: 네.
1: 흡연의 폭발. 섬뜩한 경고문에 주민들 발칵이라는 뉴스.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저는 이분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네, 저도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 네.
2: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까지 좀 뭔가 이렇게 협박성 있는 이렇게 경고문을 썼을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1: 여전히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2: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참 많네요.
1: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귀찮거나 힘이 들까요?
2: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겠죠.
1: 사방이 막힌 계단에서 피우는 것보다
2: 네.
1: 통풍 잘 되는 야외에서 피우는 게 흡연자에게 좋을 텐데 왜 계단 또는 실내에서 피울까?
2: 그 어차피 피우면 본인 몸속으로 그 발암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뭐 그 뭐지? 공개된 장소에서 핀다고 해도
1: 야외에서 흡연해서
2: 네, 흡연해서 야외에서 한다고 해도
1: 그러니까 왜 계단 또는 실내에서 피우냐고.
2: 그러니까 나가기 귀찮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1: 밖으로 나갈 기운은 없지만 담배 피울 기운은 있다?
2: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거야? 귀차니즘?
2: 기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귀찮으니까.
1: 귀찮으니까?
2: 네, 귀찮으니까.
1: 귀찮다. 귀찮으니까 계단이나 아파트 실내에서 그냥 피운다.
2: 그렇죠. 귀찮고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1: 타인에게 민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그렇죠.
1: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2: 뭐 그럴
1: 아파트 세대 실내에서 뭐 흡연을 해도 그걸 뉴스와 같이 강제할 적은 없다고 하니까.
2: 그렇죠.
1: 근데 계단은 또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
2: 그렇죠.
1: 그러니까 집에 아파트 안에서 피우더라도 냄새가 옆집으로 안 가게만 하면 돼.
2: 근데,
1: 안 피워주면 좋겠지만
2: 네.
1: 꼭 피워야 된다면 냄새만 안 오게 하면 되잖아요.
2: 근데 냄새가 와요.
1: 그렇죠.
2: 네.
1: 아파트는
2: 네.
1: 공동 여러 세대가 사니까.
2: 그럼요.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환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냄새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 환기구
2: 하고.
1: 돌리면서 피워도 어쨌든 다른 집으로 넘어갈 수 있다.
2: 그리고 다 넘어가요. 네. 베란다에서 피워도 위아래로 다 넘어다니고.
1: 그렇지.
2: 네.
1: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2: 도덕성의 결여 뭐 이런 거죠.
1: 아니 뭐 계단에서 뭐 담배 피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참 무서운 것 같다. 그렇지?
2: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
1: 이 정도가 괜찮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할까?
2: 근데 그 저희 아파트
1: 네.
2: 제가 이제 계단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1: 네.
2: 근데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그 1층 올라가서 한 단계고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층인가? 근데 거기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뭐가 붙어 있었냐면 이곳에 소변을 싸지 마세요.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어요.
1: 계단에?
2: 네. 그러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 중간층 있죠.
1: 네.
2: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1: 계단에?
2: 계단에.
1: 아니 누가?
2: 글쎄요.
1: 강아지들 아니에요?
2: 강아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게 뭐 주변에 식당들이 있으니까 식당 뭐
1: 상가,
2: 거기서, 네, 뭐
1: 아파트
2: 상가도 있고 뭐 아파트 주변에 이제 식당들이 있잖아요. 술집도 있고 가는 길에 급하면 그런 1층과 2층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렇게
1: 숨어서
2: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화장실은 찰릴 수가 없고 화장실 그렇죠. 있다고 해도 비번이 걸려 있는 경우가
2: 네,
1: 좀 많으니까
2: 맞아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노상 방뇨하면 좀 창피한가?
1: 아닌데 창피하죠.
2: 노상방뇨는
1: 창피하지.
2: 아니, 노상방뇨하는 사람도 있어요.
1: 아니까 그 경비실에 웬만하면 다 화장실이 있잖아요. 경비 부탁 경비원께 말씀드려서 제가 지나가다 급한데 써도 될까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럼 안 된다고 할 경비원 안 계시니까.
2: 그럼요.
1: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2: 그러니까요.
1: 제가 사는 아파트는.
2: 네.
1: 언젠가부터 계단에서 담배 냄새는 나지 않는데
2: 네.
1: 엘리베이터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2: 아.
1: 담배 냄새를 충분히 빼고 승차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겠어요? 본인은 냄새 난지도 모르잖아.
2: 그러죠.
1: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닫힌 공간이라 냄새가 오래 머물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 탈취제
2: 네.
1: 시간 되면 자동으로 찍찍 뿌려주는 거 있잖아.
2: 네.
1: 그거라도 좀 비치해두라고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 그러니까 탈취제가 되게 머리 아파요.
1: 화학성분 같은 거.
2: 네. 그 뭐 환기를 시켜서 그 냄새를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있었던 냄새 위에다가 또 다른 냄새를 얻는 거기 때문에
1: 탈취제는 아니니까.
2: 네. 굉장히 머리 아파요.
1: 이상한 정말. 냄새가 될 수도 있겠네요.
2: 네. 맞아요.
1: 담배 냄새 섞이면. 그럼 이거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어떻게 오냐고.
2: 그러니까
1: 안에다가 강력한 호소문 붙여야 하나 뉴스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냄새 좀 빼고 좀 타세요라든가
2: 그러니까요.
1: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통해가지고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전 세대 흡연자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밖에서 담배를 충분히 태우셨으면 냄새를 충분히 빼내고 냄새 안 날 때
2: 네.
1: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는 게 비흡연자들을 위한 미덕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좀 방송을 해야 되나?
2: 그렇게 한들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 쓰레기 버리는 곳에도 그런 경고문이 있어요. 절대로 비닐에 음식을 담아서 그 자체로 버리지 말아라. 비닐봉투는 빼고 음식물만 담아라 해도 비닐봉투에다 음식을 이렇게 그대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나나 버린들 누가 알리요. 네, 그런
2: 그렇죠,
1: 거잖아요.
2: 그렇죠. 너무 좀 몰상식한 것 같아요.
1: 나나 알리요가 수십 명이 되고 또 더 많아지면 진짜 더 큰 문제가
2: 그러죠.
1: 생기는 거잖아요.
2: 하지 말라고 하면 꼭 그대로 해요.
1: 아, 근데 엘리베이터는 정말 그러니까 치킨 냄새 나면 좋아요. 퇴근하고 집에
2: 그렇죠.
1: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어느 집에서 치킨 시켰죠? 혹시 우리 집인가? 뭐 그렇게 상상도 해보는데
2: 네.
1: 담배 냄새는 참 맡기 힘들어.
2: 맞아요. 맞아요. 담배 안 피시죠?
1: 저는 이제 끊은 지 오래됐죠.
2: 아, 잘하셨네요.
1: 예.
2: 네. 정말 잘하셨네요.
1: 이런저런 뭐 생각 끝에 뭐 흡연자 분들도 끊고 싶어 해요, 평소에.
2: 아, 근데 지금
1: 담배
2: 중독이라
1: 또 그래. 네,
2: 중독이라 쉽지 않은 거죠?
1: 그렇죠.
2: 중독은 치료해야 됩니다.
1: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
2: 네.
1: 그 아파트 상가와 단지가 가깝잖아요.
2: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서 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가 식당 호프집 이용하는 손님들이 담배 피우로 단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면 단지 저층 세대에게 담배 연기가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2: 그럴 수 있죠.
1: 아, 그럼 상당한 민폐잖아요.
2: 당연하죠.
1: 그렇다고 상가 앞에서 피우라고 하면
2: 네.
1: 그건 또 인도 쪽이란 말이에요.
2: 그럼
1: 보행자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행자단 또 민폐잖아.
2: 아, 그죠, 그죠.
1: 이것도 참 해결 방안이 없을까 싶어.
2: 아, 그러면은 제가 이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상가를 짓잖아요.
1: 네.
2: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무조건 흡연실을 따로 비치를 해가지고
1: 흡연 부스 실내.
2: 네,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전주 식당이나 뭐 술집에서는 못 보는데
2: 네.
1: 수도권에 가면
2: 네.
1: 큰 식당이나 술집
2: 네.
1: 또는 이제 그 야외라 하더라도 흡연 부스가 있더라고요.
2: 아~
1: 큰 도시에는.
2: 어, 그래요.
1: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담배를 태워 야외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다 빨아들이는 거죠. 뭐 정화 기계가 있어가지고.
2: 아~ 어, 좋네요.
1: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또 큰 식당이나 이제 뭡니까 저기 술집 같은데 가도 흡연 부스가 있어가지고
2: 따로 있고
1: 비흡연자들한테 좀 방해가 덜 되게.
2: 근데
1: 전주에는 제가 야외 돌아다니면서 흡연 부스 있는 걸 못 봤어요.
2: 되게
1: 흡연 장소라고 해도
2: 네.
1: 야외잖아.
2: 맞아요. 다 오픈되어 있고
1: 오픈되어 있잖아.
2: 네.
1: 그게 흡연 장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야외 오픈되어 있는 곳인데
2: 그렇죠.
1: 그 담배 연기가 결국은 공기와 바람을 타고
2: 그렇죠. 다 날아가죠.
1: 비흡연자들한테도 다 이렇게 가는데
2: 그렇죠.
1: 그거는 흡연 장소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2: 맞아요.
1: 흡연 부스가 전주에도 필요하다. 전주시에서 좀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싶다.
2: 네, 네.
1: 그런 생각이 드네.
2: 맞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도 담배를 팔잖아요.
1: 네네.
2: 네, 편의점을 지을 때도 담배를 팔 거면 그 담배를 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피울 수 있는 부스를 의무적으로 편의점에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뭐 그런 법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1: 근데 편의점에서는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니까 그 뭐 흡연을 또 편의점 근처에서만 흡연도 안 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2: 네.
1: 편의점 말씀하시니까
2: 네.
1: 동네 이야기 계속 하게 되네.
2: 네.
1: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2: 네.
1: 그 단지와 아파트 상가 가까운 그런 아파트인데
2: 네.
1: 편의점이 있단 말이에요.
2: 네.
1: 편의점 뒤에 뒤쪽이죠. 정문이 아닌 뒤쪽에 테이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그 날씨 좋은 날은 손님들이 이제 되게 아파트 단지 손님들이죠. 음료 사서 앉아서 먹거나 잡담도 하고 또 술도
2: 네.
1: 편의점에서 사서 밖에서 드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2: 네네.
1: 근데 소음은 둘째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또 그렇게 피우는 주민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담배꽁초에 이제 편의점에서 치우시는 것
2: 네네네.
1: 같아. 큰 깡통 하나 두고 제대로 네. 이제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근데 아파트 단지 가까우니까
2: 네.
1: 그 담배 연기가 또
2: 너무
1: 그 세대에
2: 좋아요.
1: 들어간단 말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1: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고층까지.
2: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응? 그래서 금방 이제 편의점 옆에 흡연부스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2: 네네.
1: 말씀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2: 아, 아니면은 담배값을 약간 좀 비싸게 이렇게 올리는 것도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좀 동기가 되지 않을까요?
1: 근데 이제 담배 필 자유도 있긴 하니까 또 담배를 많이 피우면 많이 피우면 피운 만큼 세금을 또 내시니까
2: 아.
1: 어떤 면에서 고맙죠. 그러니까
2: 그래요.
1: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흡연 부스,
2: 네.
1: 야외랄지 뭐 큰 뭐 건물의 실내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러려면 이것도 또 법과 행정의 영역이라
2: 그렇죠.
1: 또 예산의 영역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뭐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 네.
1: 아니 좀 비흡연자들 좀 네. 맑은 공기를 마실 행복 추구권을 달라 이거야.
2: 맞아요.
1: 안 그렇습니까?
2: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이게 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1: 네.
2: 아파트 단지 이런 쪽은 시급합니다. 흡연 부스가.
1: 그러니까요.
2: 네.
1: 아, 골치 아프네요. 이것도
2: 네.
1: 이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
2: 그렇죠. 언젠가는 바뀌겠죠.
1: 저 개인적으로 좀 야외 또는 큰 건물 안에 그 흡연 부스
2: 네.
1: 설치를 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2: 네.
1: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달님.
2: 어머,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1: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가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2: 아.
1: 둘만의 얘기로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가네요.
2: 그러네요.
1: 그만큼 오늘 주제가 할 말이 많았다는 거겠죠.
2: 아, 네네네.
1: 달님보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오늘이었어요.
2: 네, 저는 아주 목이 편안했습니다.
1: 층간 소음 문제로 사건 사고가 참 많다는 뉴스를 접하는데
2: 네.
1: 아파트 흡연 문제가 더해져서
2: 네.
1: 사건 사고가 많아질까 봐 또 걱정도 네. 됩니다.
2: 네.
1: 달님 저기 아 이거 여쭤봐야겠다. 엘리베이터에 혹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세요? 뭘 좀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
2: 반 늦은 시간에 뭐 전자기기를 쓰지 않는다?
1: 전자기기?
2: 시끄러운 것들 뭐 그 전자기기라고
1: 청소기, 세탁기.
2: 네,
1: 아.
2: 세탁기, 청소기.
1: 소음의 영역이네요.
2: 네, 그죠.
1: 네, 알겠습니다. 그 뉴스 듣고 서로의 생각을 좀 공유해 봤는데
2: 네.
1: 좀 두 개 뉴스 중에 좀 신경 쓰이는 뉴스는 어느 쪽이세요?
2: 저는 아무튼 저기 취업 준비생들이 뭔가 이렇게 원하는 직장을 잘 얻고 좀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1: 네, 저희들 뭐 그 취준생 때 생각도
2: 네,
1: 나고
2: 맞아요.
1: 또 요즘도 갈수록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2: 네,
1: 하니까
2: 맞아요.
1: 뭐 직업 갖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2: 네.
1: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2: 그러네요.
1: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좀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정말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2: 아니요, 없네요.
1: 네, 말씀 다 하신 거죠?
2: 네.
1: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보름달을 정말 사랑하는 서신동의 달님께 감사의
2: 네.
1: 말씀 드립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지그 지글러.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오늘은 어떠셨나요? 돌아온 DJ 은유입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밤이 되면 예전 음악들을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틀어두고 감상에 젖을 때면 저도 모르게 그 시절 감성에 빠져들곤 하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예전 팝 음악들을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아마 최근 공개 소식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가 5월 13일에 공개되었죠. 사실 저는 어릴 때 마이클 잭슨을 전설적인 팝스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워낙 이름 자체가 상징처럼 느껴지는 인물이다 보니까 뭔가 가까운 음악이라기보다는 역사책 속 인물 같은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고리즘으로 그의 공연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물론 실제로 전공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접했던 가수지만 특히나 이 영상이 저의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화질은 분명 오래됐는데 이상하게 무대 자체는 지금 봐도 미래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 긴장감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공연장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손짓 한 번, 고개 한 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함성이 터지는 장면들. 저는 그 분위기가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K-POP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클 잭슨 시대의 영향들이 정말 많습니다. 퍼포먼스를 음악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방식, 뮤직비디오를 단순 홍보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방식, 그리고 아티스트 자체를 하나의 상징적인 캐릭터처럼 구축하는 흐름까지. 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함께 그가 남긴 흔적들, 그리고 그 감성이 한국 음악과 지금의 K-POP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마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곡으로 이 곡이 빠질 수 없겠죠.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듣고 오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시작해볼게요.

네, 빌리 진 듣고 왔습니다. 진짜 전주만 들어도 설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베이스 라인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 음악들 사이에 있어서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되게 들리잖아요. 사실 이 곡은 단순히 히트곡 정도가 아니라 팝 역사 전체를 바꿔버린 곡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 이곡 라이브에서 처음 선보였던 문워크. 아, 정말 지금까지도 대중문화 역사에 남아있는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무대를 보면, 리듬이 몸을 지배한다. 리듬으로 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춤을 춘다기보다는 음악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까지 정확한 박자감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요즘 케이팝 아티스트들 역시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팝스타, 계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솔로 활동으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같은 곡이 떠오릅니다. 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또 굉장히 이 곡도 인기를 끌었던 최근까지도 사실 인기를 끌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때 당시에 케이팝 특유의 디지털 감성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클래식한 팝스타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는 곡이라 더 놀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 브라스와 기타 리듬, 디스코 펑크 기반의 그루브,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전제로 한 구성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재미있는 건 단순히 과거 스타일을 따라한 느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예전 시대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다시 번역해낸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시대적 감성을 글로벌하게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계속 또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예전 시대의 음악이 새로운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그 세대가 다시 자기 시대의 언어로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은 이쯤으로 하고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렴 들어가기 직전에 긴장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이브 무대까지 같이 보면 더 매력적인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평론가들은 이 정국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고 마이클 잭슨 이후에 또 이렇게 멋진 라이브 퍼포머가 나왔다. 정말 다재다능한 라이브를 하면서 퍼포먼스까지 가능한 그런 라이브 퍼포머가 나왔다. 뭐 이런 평론을 하셨던 걸 제가 또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정국의 이런 솔로곡 같은 곡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 특유의 사람을 설레게 하는 리듬감 같은 건데요. 사실 마이클 잭슨 음악들을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화려하고 강렬한 곡만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드의 곡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곡은 마이클 잭슨 사후 공개된 곡이기도 한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현재적으로 들립니다. 분명 오래전에 만들어진 곡인데도 리듬이나 멜로디가 지금 들어도 전혀 낡은 느낌이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오후 같은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막 엄청 화려하거나 폭발적인 그런 에너지는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따뜻한 리듬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예쁜데요. 제목 그대로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어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잭슨은 사랑과 평화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한 아티스트이기도 한데 이 반복되는 Love Never Felt So Good 이라는 가사가 단순한 문장인데도 굉장히 마음을 반짝반짝 예쁘게 또 마이클 잭슨의 그런 순수했던 마음이 담겨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들뜬 감정과 괜히 세상이 조금 더 반짝여 보이는 느낌 같은 게 자연스럽게 또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곡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 하면 뭔가 엄청 강렬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먼저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곡은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들려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런 감정이 시대를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통한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나 설렘 같은 감정은 세대가 달라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곡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마이클 잭슨 음악의 진짜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퍼포먼스나 상징성만 남은 게 아니라 음악 자체가 여전히 좋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 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퍼포먼스 또 화려한 어떤 뭐 베이스라인 중독적인 리듬감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음악 자체가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음악 트렌드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남은 이 곡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좋은 멜로디와 좋은 그루브는 시간을 크게 타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런 리듬 중심의 팝 음악 흐름이 R&B와 뉴잭 스윙 그리고 지금의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그럼 이쯤에서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먼저 듣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고 왔습니다. 뭔가 기분 자체가 환해지는 그런 곡이지 않나요? 아,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이상하게 오래된 필름 카메라 같은 감성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살짝 빛바랜 색감인데 그래서 더 따뜻하게 기억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는데요. 마이클 잭슨 음악들은 단순히 멋있다를 넘어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듬 자체가 굉장히 밝고 경쾌한데 그렇다고 가볍지만은 또 않거든요. 듣고 있으면 괜히 몸이 조금씩 리듬을 타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 음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그루브인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듬감. 단순히 빠르고 화려한 비트가 아니라 사람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리듬감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Remember the Time인데요. 이 곡은 1990년대 초반 발표된 곡으로 당시 마이클 잭슨이 보여주던 뉴잭스윙 기반의 R&B 팝 스타일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곡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듬이 굉장히 부드럽고 흐르는데도 동시에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마이클 잭슨이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이 디렉팅을 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이 리듬감을 이제 안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이 아 정말 몸 안에서 이 흐르는 그루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구나. 제가 이렇게 너무 반복해서 그루브, 리듬감 이렇게 너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정도로 좀 대단한 몸 안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끼나 또 열정 그리고 또 소년의 어떤 순수함이 합쳐져서 이 마이클 잭슨의 아주 멋있고 중독적인 퍼포먼스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Remember the Time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꼭 밤 공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늦은 시간,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살짝 습한 여름 공기,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걸을 때 느껴지는 리듬감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상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보면 이후 등장했던 수많은 아이돌 음악들과 퍼포먼스 스타일의 원형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특히 노래와 춤, 스타일링, 뮤직비디오를 하나의 무드로 묶어낸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K-POP, 지금의 K-POP 시스템과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고대 이집트를 모티브로 한 거대한 세트와 영화 같은 연출이 들어가면서 단순히 뮤직비디오를 넘어서 거의 한 편의 쇼트 필름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스케일의 콘텐츠가 어느 정도 또 익숙한 것도 있잖아요. 티저 영상이나 특히 케이팝은 또 세계관 같은 컨셉 필름이 많은 문화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흐름이 결국 지금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음반을 또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의 정말 색다른 시도 그리고 예술과 예술을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뭐 상업적인 상업용 비디오로 생각하지 않고 뮤직비디오 역시 이런 컨셉 필름 같이 또 스토리를 이어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또 그런 기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대를 단순히 노래를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과 감정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정말 이 K-POP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퍼포먼스 중심 K-POP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서도 익숙한 매력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듣고 오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Remember the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리듬이 너무 세련되지 않았나요? 아, 사실 이 곡은 또 잘못 부르면 굉장히 유치하고 지루한 그루브가 될 수도 있는 곡인데, 이 곡도 역시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챙겨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 마이클 잭슨의 특유의 이 목을 약간 가는 듯한 이 스크림 하는 듯한 이 보이스로 딱 그룹을 맞춰서 부르는데, 아, 이 음반도 물론 너무 좋지만 또 음반에서 표현되지 않는 이 생동감 같은 것들을 무대에서 또 에너지 넘치게 표현하는 마이클 잭슨을 보니까, 아, 이게 마이클 잭슨이 표현하려고 했던 이 느낌이 이 느낌이구나 하는 거를 또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게 됐는데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색다른 시도를 했던 뮤직비디오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이 비슷한 뉴잭 스윙과 R&B 스타일의 음악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지금의 K-POP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예전에 있었던 듀스 같은 팀들이 있었죠. 사실 요즘 세대에게는 전설적인 팀 정도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진짜 충격적인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춤과 패션, 스트릿 문화까지 함께 합쳐져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 특히 나를 돌아봐 같은 곡은 지금 들어도 굉장히 세련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이상하게 여름 밤 공기 같은 느낌이 떠오릅니다. 뭔가 프레쉬하고 자유롭고 젊고 아직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시절의 그 에너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예전 음악들을 듣다 보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나을 것의 감정이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음악들은 또 굉장히 정교해졌고 또 세밀한 사운드가 많이 요구되잖아요. 이 믹싱, 사운드를 이제 섞는 데에도 굉장히 깨끗하고 좀 박자도 정확하고 또 사운드도 워낙에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예전 특유의 약간은 거칠고 인간적인 질감이 더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리메이크 곡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원곡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유가 또 이런 거친 사운드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게 또 음악이 오래 기억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의 어떤 사운드와 그 시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느낌. 완벽해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진짜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와야겠죠? 자, 그럼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듀스의 나를 돌아봐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특히 이런 곡들을 들으면 예전 거리 풍경들이 같이 상상되는 것 같습니다. 아, 당시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댄스 연습실 같은 분위기 말이죠. 사실 제가 뭐 이때를 정확히 살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이때만의 분위기, 예전 거리 풍경 같은 것들이 떠오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듀스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여름 안에서입니다. 아마 이 곡은 전주만 들어도 바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여름만 되면 아직까지도 플레이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곡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꼭 늦은 밤 한강 드라이브 같은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꼭 이런 늦은 밤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 땡볕을 맞이하면서 또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보면 단순히 추억 보정 때문만이 아니라 리듬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잭스윙 특유의 통통 튀는 드럼과 펑키한 베이스라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 시절 음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청춘의 여유 같은 감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또 담겨있는 느낌이랄까요? 또 그때 특유의 어떤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때만이 담을 수 있는 청춘을 녹여낸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음악 소비가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르잖아요. 새로운 곡이 나오고 또 금방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유행을 따라가는 느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계절만 되면 또 다시 찾아 듣게 되는 음악들이 있다는 건 결국 그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아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쩌면 저희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그런 틈 사이에서 한 번쯤 이런 음악의 히스토리를 저와 같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꾸준히 회자되는 곡들은 분명히 그만한 또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선곡 흐름이 약간 시간여행 같기도 한데요. 아, 이 마지막에 이 팬분들의 어떤 이 함성과 그 열기, 이 라이브 퍼포먼스 특유의 어떤 감성들이 앨범에 녹아있다 보니까 아, 저까지 막 같이 너무 신이 나고 벌써 여름의 어떤 그 시원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 무더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저는 벌써부터 지금 에어컨을 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더운 와중에 이런 시원해지는 마음과 이 감성이 정말 따뜻해지는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여름이 막상 또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제가 예전 팝들을 많이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전 음악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뭔가 이 어릴 적에 나만의 방에서 다이어리를 쓰던 그때 그 시절 이런 시절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라디오 세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이 라디오를 옆에 두고 라디오를 들었던 이런 장면들도 떠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POP에서 또 이런 레트로한 감성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복고라기보다도 예전 시대에 대한 존경 같은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해찬의 Crazy 같은 곡. 해찬의 Crazy 같은 곡 같은 경우는 물론 해찬님이 오래된 또 R&B 팬이기도 하지만 이 또 오래된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롤모델로 꾸준히 마이클 잭슨을 언급할 만큼 또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표하고 계셨는데 이 크레지도 들어보시면 이 퍼포먼스 느낌이나 뭐 발의 스텝 같은 부분들이 전부 모여서 이 마이클 잭슨의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찬님 같은 경우는 또 해찬님 특유의 보컬 보이스라든지 또 어릴 적에 발레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선이 굉장히 또 마이클 잭슨과는 또 다른 느낌의 부드러운 느낌도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단순히 뭐 따라하고 뭐 복제를 한다라기보다는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존경심을 표하고 또 롤모델에 대한 그런 음악 그리고 자신의 성장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을 이렇게 또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크레이지 같은 경우는 새벽 도시가 떠오르는 감성도 있고 또 비 내린 뒤에 도로 뭔가 흐릿한 네온 사인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혼자 뭐 밤거리를 걷는데 또 약간 춤을 곁들이는 또 그런 느낌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해찬님 특유의 보컬 톤이 또 그런 분위기를 더 극대화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K-POP이 단순한 멜로디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곡 하나 안에서 또 색감이나 공기, 시간대까지 담아내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세대의 음악 중에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이제는 정말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보니까 꼭 음악 하나 로 보지 않고 좀 융복합 예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볼거리가 다양하다. 음악 안에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포터 하시는 분들도 정말 다양하다. 뭐 이렇게 좀 세분화된 것들에 대한 매력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무드. 아, 정말 뒤늦게 정해보는 오늘의 무드. 사실 오늘은 조금 마이클 잭슨을 중심으로 좀 시간여행을 했다 보니까 저의 무드보다는 곡들이 가지고 있는 무드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무드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무드는 빛바랜 VHS 속 마지막 춤입니다. 아, VHS라는 게 이제 오래된 캠코더를 말하는 건데요. 왠지 오래된 캠코더 영상처럼 화면은 흐릿한데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늘 들려드리는 음악들이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무드 정했으니까 이러한 무드를 계속 같이 안고 가지면서 이어서 해찬의 크레이지 듣고 오겠습니다.
1: 포켓 Hey yo. You keep looking at me.

0: crazy.
1: 네, 해찬의 crazy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선곡 흐름이 굉장히 묘하죠? 예전 팝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지금 케이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는 음악을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결국 완전히 새로운 것들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예전 감성에서 나오는, 이어지는 음악들이 정말 많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 시대의 감정을 또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티스트들이 옛 장르를 다시 가져오는 걸 보면 단순한 복고가 아니라 대화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음악과 현재의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음악 역시 굉장히 독특한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음악을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또 오히려 K-POP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사실 해외에서도 K-POP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가 퍼포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퍼포먼스 문화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또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결국 마이클 잭슨 같은 인물들에게 닿게 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뮤직비디오. 요즘은 뮤직비디오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한 콘텐츠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음악방송이나 공연 영상 정도가 또 대부분이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거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실제로 또 대표적으로 스릴러 같은 경우는 지금 봐도 단편 영화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Remember the Time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또 신선하고 파격적인 뮤직비디오였는데 스릴러 역시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아, 이게 80년대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연출 자체가 또 굉장히 감각적이고 무엇보다도 음악과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 K-POP도 역시나 또 인상적인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단순히 노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티저부터 시작해서 컨셉 포토, 또 요즘은 프로모션 어떤 스토리, 서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이렇게 게시물로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뮤직비디오 세계관 영상까지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저는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음악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경험을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요즘 세대는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뤄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억 저장 장치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런 곡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들으면 또 특정 시절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들. 뭐 오늘 들었던 곡들은 역시 또 예전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정 시절을 떠올리기 쉽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곡 말고도 또 데이식스의 예뻤어 같은 곡 같은 경우는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곡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갈 때마다 향수를 챙겨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갈 때마다 특정 음악을 듣습니다. 물론 또 사실 후각이 좀 많이 기억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청각으로 남겨서 나중에 이 곡을 들으면 아 그때 그 시절에 그 이 곡을 들으면서 여행했던 그 감성이 떠올라서 저는 또 좋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면서 인사할 건데 마지막 곡으로는 역시나 오늘 시작을 알렸던 마이클 잭슨의 곡이 좋을 것 같네요. 마이클 잭슨의 Rock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FM 은유의 오늘은 어때요? 저는 DJ 은유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 여러분의 오후가 좋은 리듬으로 남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0: 스포츠 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FM 93.5MHz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유튜브 방송 참여하실 때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세요. 자, 5월이 장미의 계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장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세월 인류의 사랑을 받아온 꽃입니다. 그 향기가 너무 매력적이죠. 우리 도내에서는 전주 수목원과 임실 N장미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도외에서는요, 세계 장미축제가 이번 주부터 전남 곡성에서 열리네요. 약 1,004종류의 화려한 장미가 한 곳에서 만나는 국내 유일의 세계 장미축제입니다. 특히 남원과 가까워서요, 광활루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시고 또 남원 추포탕의 진한 국물을 풍미해보는 것도 추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스포츠 전북은 프로축구 소식으로 구청과 김천 상무의 경기 분석해드리고요. 프로야구 소식에서도 두산과 주중 경기 그리고 삼성과의 주말 경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북현대가 주중에 두 번 경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부천과 김천 상무의 경기, 변함없이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님과 함께 두 경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지금 전주대학교에 출근하신 거죠?
1: 네, 학교에 있습니다.
0: 네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해설도 해주시고. 또 이제 교수로서 또 제자들도 강의하시는 시간이 임박해져 있어서. 자, 아무튼 한 25분간 정도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 네.
0: 네네. 먼저 그, 부천과의 경기, 내용부터 좀 총평을 하고 들어갈까요?
1: 그때 전북현대 입장, 그리고 전북현대의 팬들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그런 경기였고요.
0: 네.
1: 경기 결과였다고 생각이 들고.
0: 네.
1: 사실 이날, 전북이 이 경기를 승리했다면 아마 지금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 전에 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라고
0: 네.
1: 하는 대단히 아쉬움이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0: 네네네. 특히 이제 11대 10, 이 숫자가 거의 뭐 88분 뭐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선수 출전 구성도 당시에 어땠습니까?
1: 사실 이제 전북이 리그를 더하면서 부상 선수들도 있고
0: 네.
1: 그래서 지금 그날 특히 보면은 중앙의 그 센터백 자원의 김하진 선수 또 측면의 이상명 선수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수비전에 들어와 있고요. 수비진에.
0: 네.
1: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왔다고 하는 게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었고요.
0: 네.
1: 아무튼 뭐 전북이 이날 뭐 4-2-3의 포메이션을 가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의 명확성과 방향을 전혀 보여줬던 그런 선수의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특히 이상명 선수나 김하준 선수는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경기 어때요? 잘 호흡이 맞고 있죠?
1: 그럼요. 뭐 그날 부천 경기는 호흡을 얘기하는 경기는 아니었고요.
0: 네네.
1: 워낙 뭐 일방적인 경기가 시작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적 우위 상황에서의 수비의 능력들을 평가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0: 네.
1: 우리가 줄곧 계속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네네.
1: 뭐 특별함이 없이 좋은 이 젊은 선수들이 이런 경기를 경험했다라는 측면으로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 전반전 시작 2분 만에 주심의 레드카드로 퇴장한 선수가 부천 FC에서 나오면서 일방적인 경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1: 사실 뭐 이런 경우들이 K리그나 뭐 여타의 프로리그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0: 네.
1: 근데 선수들의 몸싸움 과정 속에서 팔이 상대 얼굴을 가격하는 것들은 지금 강력하게 퇴장 조치를 하는데,
0: 네.
1: 그날 그 바사니가 2분, 시작하고 2분이나 됐나요? 2분도 안된 상황 같은데, 그때
0: 네.
1: 이승우 선수하고 이게 경합 상황에서 팔꿈치로 이승우 선수 얼굴을 가격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VR에서에 대한 심판에 대한 판정들은 퇴장으로
0: 네.
1: 만들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숙적 우위 상황을 약 100분 가까이 가져가거든요. 우리가
0: 그렇죠.
1: 그 초과 시간까지. 여기서 이제 전북이 사실 득점을 하지 못했다, 승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경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저도 뭐그 경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였다라는 생각인데요. K리그 역대 최단 시간 퇴장 2위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골키퍼 역시도 또 대단한 선방이 있었고,
1: 그렇습니다.
0: 예, 전북이 이게 정말 득점을 하는 것이 없어서 아쉬웠지 정말 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단정짓기도 어려운 그런 부천의 골키퍼의 어떤 선방 능력을 보기도 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 후반전에 이제 그 이영재, 김승섭을 투입하면서 더욱 고삐를 이제 당겼고, 파상 공세가 이어졌고, 티아고의 헤드골이 터졌으나 업사이드로 취소가 됐는데, 이게 좀 뭔지 아쉬워요, 이 경기, 이 내용이.
0: 그렇죠. 뭐 상대 이 티아고가 골 취소가 됐던 것들은 사실 좀 아쉽죠. 또 이영재가 그때 또 왼쪽에서 굉장히 크로스를 또잘 올렸었고요.
1: 네.
0: 티아고가 높은 타점 헤더에 골망을 흔들었지만 티아고의 이 상대보다 어깨가 조금 더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판정에 의해서 득점이 취소됐는데 매우 안타깝죠. 이런
1: 네네.
0: 상황들은 그래도.
1: 네네. 뭐, 어느 방송사의 캐스터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 그런,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키지만은 너무 아쉬웠던 골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티아고의 헤더도 정말 참 일품이었어요. 그, 네.
0: 그렇습니다.
1: 네네. 그런데 이제 그볼 점유율이나 슈팅이나 유효 슈팅 이런 걸 보면 완전히 일방적이었단 말이에요. 경기 내용으로 봐서는. 자, 그렇다면 그 수비를 이제 부천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반에 가서는 장신 선수를 기용을 해서 주로 크로스를 올리는 작전이었는데, 저는 좀더 중앙 돌파를 더좀 하면서 섞어서 해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0: 사실 전북이 지금 최근 보여주는 그 공격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전북을 상대하는 팀들이 부천뿐만 아니라 여타의 팀들이 대부분 밀집 수비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전북이 어떻게 이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북이 양쪽 측면에 있는 그 스피드한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를 인피치로 끌고 들어와서, 즉, 그, 인사이드 안에, 가운데로 들어와서에 대한, 볼 프로그레션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 유연성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프페이스 그 이후에 넘어가는 침투에 대한, 특히 전북에 있는 공격자원, 미들 자원들이 좀더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득점을 더 많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전북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밀집한 그 팀을 만나게 되면 득점에 그렇게 아쉬움을 자꾸 보이면서, 지금 현재 승수를 쌓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죠.
1: 그래서 이제 이승우 선수를 출정시키는 것은 중앙 공격을 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물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이승우 선수 하나의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전체적인 선수의 경기적 포지션 트레이닝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전북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요즘 프로축구를 보면은 골키파 싸움인 것 같아요. 마침 보면 골키파들이 선방을 잘하는 팀들은 이기는데, 아주 그냥 양팀 전북이었는데도 그렇고 부천의 김형근 골키파 이 슈퍼 세이브가 말이죠. 정말 저 그날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아 정말 우라통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막아내니까. 근데 혹시 이 김형근 골키파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0: 뭐 김용근 선수가 뭐 사실은 저희도 전북 선수들의 몰입돼 있지 뭐 여타의 선수한테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가 K리그 지금 그 TSG를 지금 4년째 하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이런 슈퍼 세이브는. 그래서 정말 특징적이었고 부천의 승점을 가져오는 그런 선수를 넘어서 정말 3, 4년 만에 한번 보는 그런 인생 게임을 봤다라고 볼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전북은 그 인생 경기에 득점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후반 막판에 티아고의 슈팅을 부천의 김영근 골키퍼가 쳐냈고, 이것을 또 이승우가 재차 밀어넣어서 많은 관중들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근 골키퍼가 또 팔을 뻗어가지고 들어가는 골을 막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골키퍼다라는 생각이

0: 네,
1: 후반 이제 30분에 모따까지 투입하는 작전을 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보시죠.
0: 사실 아무리 상대가 숫자가 적고 하나가 적고 또 우리가 숫자가 많고 그 키 큰 선수를 두 명을 세워서 뭐 체인타워를 한다라고 해도
1: 네.
0: 결국은 이 공간을 흐트러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상대를.
1: 그렇죠. 네, 네.
0: 흐트러내는 데는 물론 결정적으로 헤더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 네.
0: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한 선수를 더 많은 선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내고 또 상대의 공간을 창출하고 포지션으로 자꾸 변화를 주면서 기회를 만들려는 의도가 더 우선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네.
0: 물론 이게 또 성공했다면 못다가 들어와서 성공을 했다면 또 트윈타워에 대한 이슈가 좀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상대적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1: 네네. 그 이승우 선수가 K리그 4월에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게 이제 지난 4월 4일에 울산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40여 미터를 드리블로 돌파하면서 골 에리어 지역에서 멋진 골을 터뜨렸는데 기억나시죠?
0: 아, 저도 그날 경기를 가서 직접 직관을 했었습니다.
1: 네네. 네. 네. 이달의 골을 선정됐는데 아마 충분히 골 이달의 골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었죠.
0: 그럼요. 사실 이승우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드리블 능력 그리고
1: 네.
0: 그런 그 기술적 능력.
1: 네.
0: 그러니까 또 그게 현대가 매치였잖아요.
1: 그래서
0: 라이벌 매치에서 그 골을 통해서 전북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방점을 찍는
1: 네.
0: 그런 골이었기 때문에 모든 전북의 팬들한테 기억으로 아주 오랫동안 남을 골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피와 부상 100만 원을 받았고 자 이제 이번에는 김천 상무 어제 경기를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렵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막판에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가서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총평을 부탁합니다.
0: 사실 또 월드컵 브레이크 타임의 마지막 경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경기를 이기고 가느냐, 비기고 가느냐, 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한 달간의 팀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갈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또 전북은 여기에 또 이벤트까지 추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중이 또 3만 명이 넘는 관중이
1: 네,
0: 경기였고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북은 최선에 대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결국 또 전에 말씀드린 구청과의 비슷한 양상을 또 맞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티아고가 마지막에 득점하면서 1대0으로 승리했다는 것. 특히 이 1대0의 승리가 6경기 중에서 최근에 4승 2무로 패가 없이 좋은 흐름으로 쉽게 들어갔다는 것은 전북이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쉽게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만일 무승부가 돼가지고 3승 3무승부가 됐더라면 선수들도 그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에 아마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그 한 골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죠.
1: 네,
0: 심적으로 선수한테도 그렇고 승리한테도 그렇고요.
1: 네네.
0: 매우 큰 1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네. 자, 이제 선수 구성을 보면은 계속해서 김하준 선수가 나왔는데 조이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부상인가요? 제가 그걸 확실히 못했는데.
0: 아, 뭐 저도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
1: 있지 않아서. 네네, 그러셨죠.
0: 네네.
1: 아마 경고 누적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김하준 선수가 계속 나오는데 어제도 경기도 아주 뭐 한두 번의 좀 실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경기를 잘 풀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김병빈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 계속 나오는군요.
0: 네네네. 부산에서 복귀를 했고요.
1: 네.
0: 또 뭐, 그날 보니까 김하준 선수도 약간의 불안감은 있지만,
1: 네.
0: 충분히 자기 몫을 다해준 그런 중앙수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네.
0: 뭐, 좌우에 뭐, 김태현 선수나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도 수비적인 측면을 잘 만들어줬고, 아시겠지만 이승우 선수가 계속 지금 왼쪽에 선발로 지금 출전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경기를
1: 알겠습니다.
0: 네, 스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네. 자, 전후반 양 팀 간의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볼까요? 생각이 되는데, 전반과 후반을 나누어서 좀 분석 좀 해 주시죠.
0: 사실 뭐 전북의 축구나 전북의 전술의 방향은 이미 보여져 있잖아요. 골
1: 네.
0: 정의를 높이 하면서, 측면에 있는 발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기회를 만들고 득점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했고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상대가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김주찬 선수의 슈팅을 또 성범규 잘 맞고
1: 아, 기가
0: 막혔죠. 위기를
1: 네.
0: 넘겼고
1: 네.
0: 또 코너킥 상황에서 못다이 결정적 헤더 이동진 패스를 못다이 1대1기 이런 것들은 사실 득점이다 싶었는데 또 백정호 골키퍼의 세이브에 맞춰서 참 아쉬운 득점을 하지 못하고 전반을 마쳤던 그런 전반전 상황이었습니다.
1: 네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부천의 골키퍼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송범근 골키퍼는 뭐 다 국민들이 아는 골키퍼이고 이 백종범 네네. 골키퍼 김천의 말이죠. 아 대단한 수비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도.
0: 네, 아, 그럼요. 뭐, 저희 골키퍼들이 그런 세이빙 능력들이 되게 좋은데.
1: 네.
0: 이날도 뭐, 보니까, 백정범 선수 역시도 슈퍼 세이브를 하면서 자기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후반전에 보면은 이제 전북 선수들이 이제 선수 교체가 좀 있었어요. 오르단과 이승우를 빼고, 감보아와 김승섭을 접어넣고, 이동준을 빼고, 티아고를 투입했어요. 이 티아고의 네. 타임. 선수 교체 타임이 참 좋았다고 보는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내용.
0: 아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티아고가 거기에 경쟁 감독에 대한 믿음에 부응을 했고
1: 네.
0: 또 3만 관중들을 흥분시켰던 그런 결정을 지었던 그런 역할을 해줬고요.
1: 네.
0: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북이 그런 특별한 흐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1: 네네.
0: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후반에는. 근데 이제 그 아쉬움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티아고가 변수적 변화, 또 그 이후에 대한 득점까지 만들면서 결국 이 답답했던 흐름을 깨고 승리했던 것들을 만들어냈던 것이 굉장히 전북으로서 의미가 있는 그런 득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정말 기가 막혔는데 그 무승부로 끝날 것 같은 후반 추가 시간 6분을 주었거든요. 근데 네네. 거의 제가 전광판 시계가 6분 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득점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 결승골 티아고의 슈팅이 말이죠. 아 세상 저렇게 멋지게 그리고 인셉으로 저렇게 슈팅을 때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승골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사실 뭐
1: 너무 좋았어요.
0: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봤죠.
1: 그러니까요.
0: 뭐 다 끝났는데 왼쪽에서 이영재 선수에 대한 크로스 그리고 흘러나온 볼을 감부하가 오른발로 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결국 문전 앞에 세도하고 있었던 티아고 발 앞에 떨어지고 티아고가 침착하게 인사이드로 밀어넣으면서 아 정말 이 오랜 시간에 득점을 갈구했던 전북한테는 정말 대단한 그런 득점으로 승리를 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득점이 되지 않은 아주 아쉬운 수술을 보면 사실은 못다이게 기회가 두 번에 완전 찬스가 왔었잖아요.
0: 네.
1: 전반 36분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김진규의 정교환의 올린 크로스 못다가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강렬한 헤더를 했는데 이건 이제 골키퍼가 잘했고 그
0: 네네.
1: 이동준 선수가 전방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드리블 패스 그 다음에 못다가 슛을 때렸는데 아, 그 장면 너무 아쉬워요 그 장면이
0: 사실 뭐 저는 두 개로 봤어요 이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1: 네.
0: 이동준 선수가 그거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1: 네.
0: 못다를 이용해서 본인이 해결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뭐 어쨌든 못다의 슈팅도 나쁘진 않았는데 체민정도 그렇고 각도상으로도 그랬고 근데 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백정봉 선수의 또 몸에 맞고 나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아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네, 아무튼 골키퍼는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의 부분을 이용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백정봉 골키퍼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상대편 골키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라운드 경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0: 네.
1: 좀 더 있어야 전반 길이가 끝나는 건데, 이제 월드컵 휴식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15번의 경기 이제 쭉 보셨잖아요, 저희가.
0: 네, 네, 네.
1: 어떻습니까? 좀 총평을 해 주신다면, 15라운드까지 7승 5무 3패를 했거든요. 네.
0: 사실 전북이 그 15라운드를 끝난 이후를 조금 복기를 해보면,
1: 네.
0: 리그 초반에 수비적 불안이 있었고요.
1: 네.
0: 그 수비적 불안을 조희재가 합류하면서 견고함을 만들면서도 3연승이라고 하는 변화를 가져갔고
1: 네.
0: 그 이후에 뭐 다소의 공격에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전북이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로 패하지 않고 휴식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북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위닝 멘탈리티
1: 네.
0: 이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고
1: 네.
0: 또 전북이 보여줬던 그런 공격에서의 조금의 답답한 부분들을 이번에 휴식기에 잘 만들어서 정동윤 감독이 다시 리그에 복귀를 하는 7월에 되면은 충분히 전북이 다시 한번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는
1: 네.
0: 것을 잘 보여준 15라운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쭉 관전을 해보면서 15번의 경기 중에서 한 무승부 두 경기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는 그런 미련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0: 그렇죠. 아쉬움이 있죠.
1: 그렇죠. 어제 만일 김천 상무에게 무승부를 끝났다면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반 이제 15라운드 끝나고 서울이 32점, 울산이 26점 승점으로 전북이 26점인데 울산과 전북과의 차이는 골득실 차로 2, 3등이 된 것 같아요.
0: 네, 뭐 득실 하나가 좀 부족하죠, 전북이.
1: 그렇죠.
0: 실점은 전북이 더 훨씬 적은 실점을 했지만 득점이 울산이 앞섰기 때문에
1: 네.
0: 이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 그렇습니다.
0: 서울하고의 그 두 경기 6점 차는 분명히 전북이 이 격차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1: 네.
0: 승점이기 때문에 정말 네.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교수님 15라운드 동안 고생하셨고 잠시 이제 휴식 기간을 가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저희가 방송 내용이 있으면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네.
1: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네네. 네. 자, 그 외에 이제 전북연대 소식을 좀 한두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연대 어제 경기에서 최근에 공개된 블랙 앤 골드 유니폼 아주 그 무게가 있으면서 괜찮은 그런 유니폼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강렬한 블랙 컬러와 골드 포인트가 적용된 새로운 유니폼이 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고 녹색 유니폼에서 바로 이런 블랙 컬러로 바꾸지 않을까 온 이제 축구장이 말이죠. 그다음에 어제 김천 상무와의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가수 잔나비의 특별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 끝나고 한 30분 후에 공연이 시작됐는데 31,417명 정확히 입장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이 열광하는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전북연대는 이제 프로축구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공연문화, 문화와 스포츠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전북연대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물론 잔나비의 섭외도 하셨고 무대 연출, 조명, 음향, 큰 경기장에서 완전히 100% 만족은 못 시키기가 어렵지만은 그런 도라면 뭐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공연 계속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그 가정의 날을 맞아가지고 어린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북연대는 지난 8일에 마스코트인 나이티와 서치와 함께 전북대병원 어린이 병동을 찾아가지고 병동 곳곳을 돌면서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스포츠 전북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프로야구 소식부터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프로 야구 소식. 전주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신데 완주 유소년 야구단으로 바뀌었어요? 이름, 명칭 그대로 전주
1: 전북 유소년 야구단 안에 네. 완주 유소년 야구단이 있습니다.
0: 아, 네. 포함돼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좀 컨디션 좋아지셨습니까? 자, 이번 이제 두산 3연전 2승 1패, 네. 삼성 3연전 2승 1패로 4승 2패로 지난주는 좋았습니다. 시즌 성적으로서는 21승 1무 21패, 승률 5할입니다. 그리고 네. 리그 순위 단독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지난 6경기 내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두산과 1차전 경기에서 이 선발 투수로 아담 올러가 이제 나왔는데요.
1: 네네.
0: 1대5로 패했단 말이에요. 왜 또 이거 아담 올러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 네, 요새 아담 올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좋습니다.
0: 네네.
1: 네네. 그 가장 패배 요인은 결국 흐름을 가져왔을 때 추가점을 만들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 네.
1: 초반에는 분명히 기아 쪽에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 네.
1: 선취점도 만들었고 선발 올로도 안정적으로 버텨줬고요.
0: 네.
1: 득점권에서 상대를 더 압박할 추가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야구는 흐름 스포츠이거든요. 잡았을 때 벌리지 못하면 결국 상대에게 반격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0: 그러니까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결정적인 장면이 그 6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네, 그렇습니다. 6회 박준순에게 허용한 3점 홈런이 가장 치명적이었고요. 그 전까지는 팽팽한 경기였는데 한 번의 실투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두산 쪽으로 넘겨졌었습니다.
0: 네.
1: 또 후반 집중력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아도 찬스는 있었지만 해결이 잘 안 됐고 반대로 두산은 필요한 순간 장타와 집중차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기회를 점수로 연결한 팀과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야, 기회를 점수로 연결하는 팀.
1: 네네.
0: 이것은 이제 두산이었고
1: 네.
0: 흐름만 만들고 끝난 팀.
1: 그렇죠.
0: 이 기아다.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문장은 어디서
1: 네?
0: 본인이 만드신 거죠?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아요. 자,
1: 감사합니다.
0: 이날 경기 패배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라면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1: 초반 리드오프 박재현 선수의 활력으로 선취첩을 뽑아내긴 했지만요.
0: 네.
1: 만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입니다. 기아가 1회 선취점을 올린 후에 2사 만루 그리고 4회 1사 만루 기회를 잡았었는데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0: 네네. 그러면 이런 흐름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그런가요?
1: 그렇습니다. 특히 1차전 경기는 초반에 상대를 흔들어 놔야 되는데요.
0: 그렇죠.
1: 기아는 찬스를 만들고도 결정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0: 반대로 두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기아가 초반 흐름을 놓친 사이 두산은 승부처에서 홈런 한 방으로 흐름을 뒤집었고요. 결국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긴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말씀 하셨네. 찬스를 만든 팀보다 찬스를 살린 팀이 이기는 거다.
1: 그렇죠. 살려야죠.
0: 이거 어록으로 제가 한번 쭉 보관해 볼게요. 자, 이날 경기 1회 말 박재현 선수가 주루 플레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기아가 만든 선취점의 시작 자체가 박재현의 과감한 판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0대 2의 아니 볼카운트 노스트라이크 투볼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안타를 만들어냈고요.
0: 네.
1: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상대 우익수 송구 실책 순간 바로 2루까지 파고들었거든요. 사실 그 장면은 아무 선수나 할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0: 네네네. 결국 그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가 득점으로 연결되는.
1: 네네네.
0: 네.
1: 박재현이 2루까지 들어간 덕분에 이후 희생펀트 하나로 3루에 갈 수 있었고
0: 네.
1: 김선빈의 적시타 때 바로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0: 네.
1: 만약 1루에만 머물렀다면 득점 확률이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결국 빠른 판단과 공격적인 주루 하나가 선취점으로 연결된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날도 2타수 2안타 3출루를 기록하면서 박재현 선수는 리드오프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자, 두산 2차전 경기를 보죠.
1: 네네.
0: 기아가 홈런 3방으로 두산을 9대3으로 이겼는데 2연패에서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기아의 그 공격력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먼저 두산이 1회 초 박준순의 솔로홈으로 선취점을 내줬지만 네. 기아도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2회말 네. 김태군이 좌월 솔로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3회가 사실상 승부처였습니다.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좌월 3점 홈런을 폭발시키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고 네. 기아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가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이어 4회 말에는 김규성이 희생플레이로 추가점을 만들면서 5대1까지 달아나면서 상대 마운드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네. 두산도 5회 초 윤준호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기아는 곧바로 6회 말 나성범의 솔로 홈런으로 응수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결국 기아는 장타력에서 우위를 보였고 경기 후반 8회 말에도 3점을 추가하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홈런포와 집중력이 살아난 전형적인 기아다운 공격의 공격 흐름이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바로 이제 기아의 노장 이 양현종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오면서 3승을 챙겼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그날 투구 내용을 좀 한번 분석해
1: 보죠. 네, 이날 양현종 선수가 정말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5이닝 동안 82구를 던지면서 3피안타 2실점으로 막아냈고
0: 네.
1: 2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흐름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타선의 역할을 타선이 역할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부분이 컸습니다.
0: 네.
1: 결국 시즌 3승째를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타선과 불펜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습니다. 타선에서는 총 9안타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살아났었고요.
0: 네.
1: 특히 로드리게스와 김오령, 김태군이 나란히 멀티 히트를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을 이끌었었습니다. 여기에 김태균의 홈런, 노드리게스의 3점 홈런처럼 필요한 순간 장타까지 터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불펜도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양현종 이후 조상우, 김범수, 정혜영, 이영범이 차례로 올라와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진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 로드리게스가 이날도 홈런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는 8안타를 기록했는데 그중에 5개 홈런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페이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0: 그렇죠.
1: 예, 8경기에서 8안타를 기록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홈런이 무려 5개였습니다.
0: 그렇죠.
1: 3런 홈런 2개 그리고 투런 홈런 1개, 솔로 홈런 2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홈런의 무게감입니다.
0: 네.
1: 단순히 숫자만 쌓는 홈런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거나 승부를 가져오는 순간마다 장타가 터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실제로 아델린은 8경기 만에 13타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네. 감독님,
1: 네네.
0: 많은 단어의 말씀을 남겼는데 감독님이 너무 빨라요, 말씀.
1: 천천히 하시죠. 알겠습니다.
0: 시간이 시간은 많은데 빨리 오시면 뭐죠? 틀린다, 아웃이다. 천천히 하시죠.
1: 네.
0: 네. 죄송합니다.
1: 아, 괜찮습니다. 네.
0: 자, 두산과의 3차전. 두산과의 3차전 경기에서 이제 5대 3으로 두산을 잡으면서 위닝 시리즈로 이제 마무리가 됐단
1: 네네.
0: 말이에요. 전체적인 경기 흐름 말씀해 주시죠.
1: 네, 기아는 초반 먼저 점수를 내주고도 흐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 실책이 나온 순간에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었습니다.
0: 네.
1: 선발 황동화가 안정적으로 마운드를 이끌어주면서 경기 중심을 잡아줬고요.
0: 네.
1: 타선에서는 김오령과 김태군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0: 네.
1: 여기에 후반 불펜까지 흔들림 없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공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습니다.
0: 저는요, 중계방송이나 이제 하면서 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투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바로
1: 황동화 선수.
0: 이야, 네. 이 투구 내용 참 괜찮았어요.
1: 네. 요즘은 이제는 단순한 대체 선발이 아니죠. 네, 계산이 서는 선발 자원이라는 걸 다시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네. 네. 6이닝 동안 3실점을 이었지만 내용은 좋았습니다.
0: 네.
1: 양의지에게 홈런 두 방을 맞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승부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네 번의 선발 중 3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기아가 양현종, 이의리의 기복 속에서 국내 선발 안정감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황동화가 그 공백을 메워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마운드에서는 거의 신형 엔진처럼 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마운드에서 거의 신형 엔진이다.
1: 네.
0: 알겠어요. 황동화의 이름이네. 또 하나. 좋아요. 자, 그런데 불펜 운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황동화가 7회 양의지에게 홈런을 맞자마자 바로 정혜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0: 네, 네.
1: 판단이 전 좋았다고 봅니다.
0: 네.
1: 흐름이 넘어가기 전에 벤치를 움직였다는 점이 중요했고요. 정혜영이 2기를 막아냈고 이후에 김범수와 성영탁까지 이어지는 과정도 깔끔을 했죠. 에, 특히 성영탁은 오랜만에 세이브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0: 네.
1: 에, 기아 입장에서는 필승적으로 컨디션 회복이라는 수확도 함께 얻은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이 황도화 선수가 살아나고 또 정의영 선수가 마무리해서 3분의 2 지점에 나오는 그런 네네. 선수 불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좋아 보여요. 이제 투수들이 서서히 살아야 되나거든.
1: 그렇죠.
0: 양현종 이 저 국내 선수 큰형님이 잘해주니까
1: 네.
0: 좋아요 저도. 자, 경기 흐름을 바꾼 장면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1: 이때 EMR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0: 네.
1: 네. 노트에서 끌려가던 상황에서 김호령이 2루타로 분위기를 만들었었고요.
0: 네.
1: 김태군이 적시타 이후에 두산 수비 실책이 겹치면서 단숨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EMR 박재현 타석 장면이 결정적이었는데
0: 네.
1: 단순한 평범한 타구가 아니라 강하게 맞는 땅볼 타구였거든요.
0: 네.
1: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주자 두 명이 모두 홈을 밟았죠. 기록상 실책이었지만 타구 압박 자체가 굉장히 강했다고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요즘 기아는 박재현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의 이름이 뉴스나 일반 기사에서 네. 다 사라졌어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김호령이 또 가끔 한 번씩 고개를
1: 네, 내면 네,
0: 맞습니다. 나 여기 선배 있다.
1: 네, 맞습니다.
0: 나도 잘한다.
1: 예. 네. 이날 경기에 숨은 MVP라고 봐도 될 그렇죠. 정도입니다.
0: 네, 네.
1: 2루타 적시 3루타의 수비와 주루까지 모두 팀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0: 네, 네. 네,
1: 특히 3회 말 추가점 장면에서는 3루타는 상대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린 한 방이었거든요.
0: 네.
1: 최근 기아의 외야는 박재현의 성장과 함께 김호령의 경험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0: 네네네, 알겠습니다. 기아가 두산과의 경기에서 타순의 변화를 가졌어요.
1: 네네. 핵심은 김도영을 더 위협적인 타자로 활용하기 위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기존에는 김도영이 4번에 배치되면서 상대 투수들의 집중 견제를 정면으로 받았거든요.
0: 네.
1: 이번에는 3번으로 한 칸 앞당기고 아데들린을 4번으로 배치하면서 공격 흐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들어갔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면 김도영을 4번이 아닌 3번으로 배치한 이제 뭐 이유가
1: 네네.
0: 짧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 김도영은 단순한 홈런 타자가 아니라 주루와 장타를 모두 갖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4번에 묶어두기보다는 3번에서 더 많은 타석을 소화하는 게 공격적인 효율이 더 높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장타력과 기동력을 함께 가진 타자들은 상위 타순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김동현 역시 타석수를 늘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공격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게 더 무서운 카드라고 볼 수가 있죠.
0: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도영 선수가 기아의 대표 선수이면서
1: 네네.
0: 거기에 이제 김호령 선수가 간혹 들어와가지고 양념을 쳐줬고
1: 네네.
0: 그런데 요즘은 김도영 선수보다는 이 박재현의 새내기 19살
1: 그렇죠.
0: 우리나라로 20살이죠?
1: 그렇죠. 20살이죠.
0: 네네. 이 갓난 막 들어온 새내기가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김정 선수도 경기해야 돼요. 잘 됐어요. 경쟁자 하나 생겨서.
1: 오늘 기사 보니까 전에 이제 이용규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0: 예,
1: 이용규인 줄 알았는데 이종범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맞아. 아, 좋은 비유였네요. 네. 네. 자, 결국 로드리게스의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타순 변화의 핵심은 퍼즐이 바로 아레들린인데요.
0: 네.
1: 기아는 그동안 김도영 뒤를 받쳐줄 확실한 장타 카드가 부족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아데들린이 합류하면서 홈런 생산력을 높여주었죠.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김도영만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김도영 뒤에 보디가드가 하나 생긴 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아주 좋아요. 박자가 네. 잘 맞아요. 자, 실제 경기에서도 효과가 많죠.
1: 네, 완벽하게 폭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흐름 자체는 훨씬 자연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김선빈이 출루하고 3번 김동희 중심을 흔들고 4번 아레들린이 해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0: 네.
1: 실제로 김선빈은 3안타, 아레들린은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상위 타선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갔었습니다.
0: 네네네. 그러면 김동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겠어요?
1: 네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대가 김도영만 막자 식의 승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뒤에 장타력이 있는 아데들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김도영과 정면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김도영이 자신이 타격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산과 이렇게 해서 이제 2승 1패를 기록하고
1: 네네.
0: 자, 이제는 이제 대구로 갑니다. 리무진 타고. 그래서 이제 삼성과 1차전 경기 첫 경기를 잡아낸 승리를 한 가장 큰 이유가 있겠죠.
1: 네, 기아는 삼성과의 1차전 경기에서 경기 내내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았죠.
0: 네.
1: 2회 박산중과 김태곤의 적시타로 먼저 분위기를 잡았었고요. 삼성 추격에도 다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주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지막 집중력이었는데 9회 박재현의 역전 트럼프 이 한 방이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놨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대4로 뒤진 상황을 5대4로 역전시키는 말이죠.
1: 그렇죠.
0: 네. 역전에 역전을 계속했던
1: 네.
0: 거예요. 네.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주게 하는 TV를
1: 기아 보면... 팬들은 뭐 난리 났겠죠.
0: 그러니까 TV를 보면서도 손에 땀을 주는. 자, 이 제임스 네일이 투구 내용이 다른 날에 비해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 네, 내일은 완벽하게 압도한 경기라기보다는 버텨주는 에이스 역할을 해준 경기였다.
0: 버텨주는
1: 이렇게
0: 네. 에이스 역할이다.
1: 네네. 삼성 타선을 상대로 큰 이기 없이 경기 흐름을 관리를 했고요. 기아가 리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었습니다. 최근 기아는 기아가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선발진들이 최소한의 계산이 되는 야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0: 5회까지.
1: 5회,
0: 예. 네, 5회는 무조건 예, 기본이에요.
1: 그렇죠.
0: 그거 못 올리면 다음 해 연봉 깎여요.
1: 네.
0: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그 5회 이내 끝나면 중간 투수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1: 그렇죠.
0: 거죠. 그렇죠.
1: 네.
0: 네. 자, 경기 흐름이 가장 흔들렸던 순간이 있죠.
1: 네, 8화의 말이었습니다.
0: 네. 네.
1: 기아가 아무리 마무리 성형탁을 조기 투입했지만 삼성의 박승규의 적시타와 전병우의 2타점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죠.
0: 네. 네.
1: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 특유의 분위기까지 살아나면서 흐름이 그때 당시 완전히 삼성 쪽으로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3대4로 뒤집힌 상황에서
1: 네네.
0: 다시 5대4로 재역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1: 결국 한 방의 힘이었죠.
0: 그렇죠.
1: 네네. 9회 초 김태군의 2루타로 만든 기회에서 박재현이 김재현을 상대로 우월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최근 박재현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경기 흐름을 바꾸는 해결사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반가운 성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박재현의 그 당시의 스윙을 보면 야, 이건
1: 스윙 스피드가 뭐 장난 아닌데요. 네.
0: 크리테신 뭐 힘을 흔히 말하 생 힘을 쓴 게 아니고
1: 그렇죠. 네.
0: 스윙의 그 네. 속도.
1: 네, 맞습니다.
0: 야, 그러면서 이런 인재가 원래 이런 실력 선수가 아니었다면서요.
1: 예, 8푼 정도 작년에?
0: 네, 예, 그거밖에 안 됐어요.
1: 예, 예, 작년에 8푼 정도밖에 안 된 선수였는데
0: 2군에서는 제법 좀 했다면서요.
1: 예, 예, 기대를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동계 시즌 때 그 웨이트도 많이 하고 스윙도 많이 교정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수비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1: 맞습니다. 9회 말 2사 1, 2루. 김원건의 타구가 제대로 맞았거든요.
0: 네.
1: 하지만 우익수 박정우가 펜스 뒤로 몸을 던졌죠.
0: 네.
1: 그 공을 잡아내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결국 이런 허스플레이 하나가 팀 분위기와 연승 흐름까지 살리는 장면이 된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승리의 의미를 정리한다면?
1: 단순한 1승의 가치가 있는 경기였다. 네. 기아는 3연승과 함께 시즌 승률 5할, 20승 20패 1무를 기록을 했고요. 네. 5위 자리도 지켜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즘 최근 그 기아가 선발은 버텨주고 있고 네. 중심 타석에는 해결을 하고 있고 네. 젊은 선수들이 흐름을 바꾸는 구조로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 후 이범호 감독이 가장 높게 평가한 장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역시 9회 초 박지한의 역전 투런 홈런이었죠. 네. 네, 이범호 감독도 경기 후 가장 먼저 네. 그 장면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8회 말 역전을 허용한 뒤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네. 박재현이 결정적인 역전 투런 홈런을 쳐주면서 값진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네네. 박재현 선수가 원래 홈런 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1: 네, 맞습니다. 박재현은 원래 장타형 타자가 아니라 컨택 주루가 컨택과 주루가 장점인 선수였는데 인천구 시절 3년 동안 홈런이 단 한 개였고 네. 프로 데뷔 첫 해인 1군에서도 지난해 1군에서도 홈런이 없었습니다. 네. 퓨처스 리그에서도 3홈런에 그쳤던 선수인데 올해는 벌써 시즌 7호 홈런입니다. 이때까지. 그렇죠. 지금은 김도영 다음으로 팀 내 홈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0: 네. 박재현 선수의 자랑은 이제 여기서 일단 마치죠.
1: 네.
0: 또 2차전, 3차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재현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아마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할 것 같아요.
1: 예, 요즘
0: 기아 타이거즈 방송하면서 네. 박지현 얘기를 안 하고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삼성 2차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2차전에서 2대5로 패하면서 3연승 흐름이 이제 끊어졌는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1: 네, 전체적으로는 팽팽한 흐름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6회 초까지 2대2 균형이 이어질 만큼 어느 팀으로 분위기가 넘어갈지는 알 수 없는 접전이었거든요.
0: 네.
1: 선발 이의리가 이기 속에서 버텨줬고
0: 네.
1: 박재현의 투런 홈런으로 기아도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0: 네.
1: 하지만 승부는 6회 말 갈렸습니다.
0: 네.
1: 삼성의 투런 홈런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고
0: 네.
1: 접전 흐름 속에서 나온 장타였던 만큼 기아는 기아 입장에서는 체감상 충격이 더 컸거든요.
0: 네.
1: 여기에 경기 후반 이영범이 사사구를 4개를 허용하면서 흔들렸었고요.
0: 네.
1: 밀어내기 실점까지 나오면서 결국 흐름이 삼성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경기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투수 1위 얘기로 건너뛰어 보죠. 이유리 선수의 투구 내용 좀 평가를 해주시죠.
1: 이유리 선수는 이날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피안타, 4사구 3개야, 살삼진 6개, 3실점 3자책을 기록했고요.
0: 네.
1: 구위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삼진 6개를 잡아낼 만큼 직구의 힘과 변화구 움직임은 충분히 이력적이었지만
0: 네.
1: 특히 이날 마운드에 4사구가 치명적이었거든요.
0: 네.
1: 선발과 불펜이 합쳐 모두 사사구를 8개를 허용을 했는데 결국 스스로 이기를 키우는 장면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아가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가져갔는데
1: 네네.
0: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1: 기아가 마지막 3차전에서 삼성을 16-7로 대파를 했습니다.
0: 네.
1: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고요.
0: 네.
1: 단순한 이닝 시리즈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0: 네.
1: 최근 흔들렸던 팀 분위기를 타선 폭발로 완전히 바꿔놓은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기아 특유의 공격적인 야구가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3차전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타격인데
1: 그렇죠.
0: 무려 안타를 20개나 쳤어요.
1: 네, 장단 20안타가 나왔고 상하이 타선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연결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0: 네.
1: 더 선발 전원 안타까지 기록을 했고요. 초반 기아는 초반부터 점수를 내면서 삼성 마운드를 흔들었었고 경기 중반 추격을 허용했을 때도 다시 분위기를 비기닝으로 가져오는 힘이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김도영의 홈런도 분위기를 바꾸는데 뭐 역할이 컸죠.
1: 네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대형 홈런 한 방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끌고 네.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단순한 홈런이 아니라 상대 흐름을 끊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여기서 또 박재현 선수가 또 활약을 하죠.
1: 그렇죠.
0: 5안타 경기를 했어요. 이거 하고 마무리하죠.
1: 요즘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네. 그 5안타 네.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1: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진짜 5안타를 경기를 기록을 그 기록한 그 박재현 선수인데 출루 이후에 주루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0: 네.
1: 상대를 흔들고 지금 기아는 박재현의 테이블 서터에서 흐름을 만들고 있고요.
0: 네.
1: 중심 타선이 해결하는 구조가 점점 자리가 잡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소개 좀 해주시죠.
1: 이번 주 이번 삼성전 분위기를 끌어올린데 끌어올렸고요.
0: 네.
1: 이닝 시리즈로 끌어올렸는데 다음 주 순위 경쟁에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주중에는 현재 리그 2위인 LG와 광주에서 3연전을 치르고요.
0: 네.
1: 주말에는 리그 4위 SSG와 다시 광주에서 3연전을 갖게 됩니다.
0: 네.
1: 상위권 팀들과 연달아 맞붙는 일정인 만큼 지금 기아의 현재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위 삼성과 경기를 했고 이제 네네. 이번 주는 2위 LG, 4위 SSG입니다.
1: 네네.
0: 바로 이웃 앞에 있는 팀들하고 붙는데 여기서
1: 네,
0: 이제 힘을 발휘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김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정보가 되셨겠죠? 저희는 다음 주에 뵙지를 못하고 6월 1일, 6월 달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최성은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캐스터 신봉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에 뵙겠습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요즘 어딜 가나 인공지능 AI 이야기죠. 이게 더 빠르다, 이게 더 정확하다. 대화의 중심에는 늘 AI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란이라는 소설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AI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망설임이라고 말합니다. 참 근사한 통찰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은 늘 흔들리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그랬을 것 같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일 때도, 혹은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도 늘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사람 마음이 아프진 않을까? 한참을 머뭇거리고 망설입니다. AI는 0.1초 만에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놓겠지만은 인간은 그 짧은 시간에도 때론 인생 전체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걸 우유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그 망설임이야말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 아닐까요? 뭐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 고민의 흔적들이 우리 삶의 무늬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퇴근하시면서도 집에 일찍 갈까 말까? 친구에게 전화해볼까? 고민하면서 망설이시는 분 분명 있을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 몫이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음악과 함께 출발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망설임 없이 시작하는 일은 사실 드물어요. 막상 부딪혀 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망설입니다.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인엑세스가 노래한 Elegantly Wasted를 들었습니다. 우아하게 망가진다라는 뭐 그런 품격 있게 취한 정도의 뉘앙스를 가진 아주 멋진 표현의 노래가 오늘 시간에 첫 곡이었습니다. 신청 사연과 음악 주실 분들은 전주 FM 홈페이지 6시 특별한 저녁의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로 하겠습니다. 매드콘이 노래합니다. Back in.

매드콘이 노래한 백인이었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귀가 아주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죠. 이 노래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0여 년이 넘었으니까 시대를 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가장 멋지게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영화 스텝업, 그 댄스 막 나오고 그랬던 영화였는데요. 스텝업에서

갔을 때 아주 멋졌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전주 FM이 사실 시민 여러분들이 후원해서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송국이에요. 공동체 방송국입니다. 전주를 대표하고 있고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 참여하실 분들, 시민 여러분들을 또 교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멋진 방송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을 한 달 정도 수업이죠. 그러니까 6월 14일까지라고 그러니까요. 전주 FM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예요.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상반기 시민 라디오 스쿨 공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송한 지가 제가 일기였어요. 사실은 전주 FM에. 그래서 처음 그 수업을 거의 한 달여 동안 지금 뭐 여기에서 그 현재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방송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참 어렵게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대본부터 선곡 편집까지 혼자서 해나가기 때문에 항상 뭐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다 보면은 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창기에는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집중하면은 몇 시간 만에 뚝딱하고 대본도 써지고 아이디어도 뭐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생활의 일부처럼 이렇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금은 순간순간에 생활 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모해 놨다가 그때그때 저녁에 이제 좀 한가하고 그럴 때는 완성시켜가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선곡도 굉장히 어렵고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다듬는 부분이 오프닝 멘트예요.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닝이 거의 뭐 오프닝만 멘트 딱 끝나고 나면은 방송이 다 끝난 것처럼 아주 편안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넘어갈 때가 굉장히 어렵고 뭐 그렇습니다. 또 팩트여야 하니까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뭐 뒤져보기도 하고 자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완성되기도 하는데요. 예전하고 이제 많이 방식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뭐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보는 거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방송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주 FM 홈페이지 공지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리투우드 맥이 노래합니다.

0: 홀리투 두맥이 노래했습니다. 리틀 라이즈를 들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빌리진의 묵직한 베이스라인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죠. 우리가 사랑했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17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신 분들 많죠. 미국에서는 지난 4월 24일에 개봉했었고요. 국내에는 5월 13일부터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조카인 자파 잭슨이 마이클 역을 맡아서 특유의 미성이나 춤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소화해낸다 그럽니다. 영화는 잭슨 5 시절의 앳된 모습부터 전 세계를 문워크로 뒤흔들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콜린스나 토니 블랙스턴, 스티비 원더, 어셔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하죠. 안톤 후쿠아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삶을 다시 한번 마주하는 것은 꽤나 근사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면은 나이 들어가는 거라는데요. 뭐 우리가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올해 6월 25일이 벌써 17주기가 됩니다.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변할 시간인데 그의 음악은 여전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 IMAX로 보려고요. 대형 화면으로 또 음질도 뭐 무대 그 콘서트장 같이 크게 보는 것도 매력적일 것 같아서 예약을 해놨습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잭슨 그 문워크 나올 때 다들 일어나서 막 같이 춤추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마이클 잭슨에 관련된 뭐 수많은 비하인드가 있어요. 또 이번 영화가 통편집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6월달 내내 17주기이기 때문에 방송할 때마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르셀라 망가베이라가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합니다. Rock with you.

노래가 요즘 날씨 같아요. 저녁 공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최적의 온도에 살짝 거기에다가 시원한 바람까지 이렇게 불어오니까요. 이런 보사노바 풍의 노래가 너무 근사하게 들리죠. 브라질 가수입니다. 마르셀라 망가베이라가 노래한 Rock With You를 들었습니다. 6시 특별한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각이 나는 가수가 다이아나 로스예요. 그리고 비틀즈의 폴 매카트니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다이아나 로스를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흉내 낼수 없는 미성의 목소리에서 모성애 같은 걸 느꼈던 것 같고, 그녀의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저는 그 솔로로 활동할 때 들었던 곡들도 좋지만은 예전에 그 슈프림즈 시절에 나온 곡들을 더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곡들이 무려 18곡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이아나 로스의 목소리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0: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아, 어쩌면 이렇게 음색이 우아하고 따뜻하죠? 지금도 뭐 빠질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좋아요. 다이아나 로스의 목소리는. 전성기 때는 이보다 더했어요. 뭐 굉장했죠. 슈프림즈 시절부터. 이 노래는 재밌는 게 영국 차트에서는 2위까지 갔습니다. 정작 미국 본토에서는 큰 힘을 얻질 못하다가 웨스트 라이프가 다이아나 로스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를 해서 그때에는 잠깐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결혼식 할 때 축가로 정말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곡 When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다이아나 로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1: 일상의 음악이 특별해지는 시간 6시 특별한 저녁이 함께합니다.

이분은 뭐 노래도 잘하지만은 말하다가 웃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정말 매력적이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소라의 제발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가끔 그 창밖을 보거나 거리를 걷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영원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계절이 바뀌면은 꽃이 지고 또 단풍이 들듯이 우리가 사랑했던 음악가들도 각자의 계절을 맞이하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뜨거웠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습은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그 시절 우리를 춤추게 했던 그 에너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무대 위로 올라오죠.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최선이었습니다라고 담백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무대 뒤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작별의 시간도 가까워지는 법이죠. 한 팀은 새로운 시작을 또한 팀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전해온 오늘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게뭐 우리는 인생 같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 복잡한 마음을 음악으로 또 달래봐야죠. 먼저 그 돌아온 언니들입니다. 푸시캣 돌스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클럽송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설로 남게 된 썸41의 이야기인데요. 썸41은 2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캐나다 출신의 팝펑크 그룹이었는데요. 지난 1월 토론토에서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해서 그룹이 해체되었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데릭 위블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잃을 건다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좀 펑크스러운 쿨한 퇴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또 팬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에너지가 벌써부터 그립죠. 그룹명이 썸41이잖아요. 이름에는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하고 그들만의 그 장난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멤버들이 그 고등학교 시절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된지 41일째 되는 날에 밴드를 결성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썸이라는 이게 이 썸머의 약자인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펑크스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냥 썸사일 이렇게 사일 그래서 썸사일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하면서 지은 그 이름이 28년이 지나서 이제는 로그마크의 그한 페이지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느라 진짜 그내 모습이 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노래 한곡 들으면서 그래 뭐 조금 부족하면 어때 스스로 이렇게 다독였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때를 회상해 보면서 썸41의 PCs를 들어봅니다. 아주 그들만의 적절한 감성을 담아냈던 멋진 곡 PCs, 썸41입니다.

삶의 조각들, 파편들. 뭐 제목도 그렇지만은 거기 근사하죠. 완벽한 척 살아가려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피시즈를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뭐 펑크스러운 곡하고는 좀 달라요. 가사가 좀 성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썸41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굉장히 많이 와닿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PCG 썸41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6시 특별한 저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은 썸41을 보내주고 이제 새로운 활동을 또 재개하고 나온 푸시캣 돌스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2000년 되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에 원더걸스나 핑클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시대에 있었던 분들은 뭐 이 노래 그때 엄청 많이 그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이 노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이 팀이 다시 활동을 해? 뭐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팝 그룹이 아니었어요. LA의 작은 클럽에서 활동했던 댄스 팀이었습니다. 유명한 그 조니 데비 운영하던 바이퍼 룸에서 춤을 추던 팀이었다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그들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댄스 팀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 카멜론 디아즈, 뭐 기너 스펠트 같은 배우들이 함께 뭐 무대에서 춤을 췄을 정도니까요. 화려한 그 퍼포먼스가 결국 음반 제작자의 눈에 띄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푸시캣 돌스 팝그룹이 탄생이 됐죠.

푸시캣 돌스가 노래한 돈차를 듣고 왔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끝곡은 브라이언 페리의 Don't Stop the Danc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요.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의 찌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거리 곳곳에 계절의 기운이 스며드는 요즘이죠. 괜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익숙했던 풍경도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인데요. 여러분은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바쁜 일상 중에 혹은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잠시 쉬어가며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머무르시길 바라봅니다. 재즈가 전하는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때로는 제목이 주는 느낌과 가사의 속뜻이 달라서 놀랄 때가 있죠. 오늘 첫 곡으로 만나볼 로렌 로즈의 취스가 바로 그런 곡인데요. 부드러운 선율 덕분에 달콤한 사랑 노래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곡은 변심한 연인을 향한 원망과 상실감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자신을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소를 흘리는 연인을 보며 느끼는 서글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Knowing you are flourishing here and there, every girl in town has seen you all around. 당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알아요. 온 동네 여자들이 당신을 봤다고 하네요 라며 믿었던 사랑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허탈한 심정을 cheers, 오한이라는 단어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이어지는 긴 스켓이 마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는 듯합니다. 로렌 로즈의 Cheers 첫 곡으로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로렌 로즈의 Cheese였습니다. 경쾌한 리듬과는 반대의 감정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이 차갑고 서늘한 사랑의 이면을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아주 뜨겁고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들으실 곡은 포스트 프랭크 스나트라라 불리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 토니 디자이어의 Want You입니다. 2005년 그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기도 한 이 곡은 마치 고전 영화 속 주인공이 사랑을 쟁취하려 달려가는 듯한 경쾌한 스윙 리듬이 매력적인 곡이에요. 사랑에 푹 빠진 마음을 법정 용어에 빗대어서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So I guess I'll plead insanity 'cause I'm guilty in the first degree. 그러니 난 심실상실이라도 주장해야겠어요. 난 이미 1급 죄인이니까요 라는 가사는 상대방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언이라도 하겠다는 능청스러운 고백입니다. 시계의 째깍거림조차 당신을 원해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사랑

들으신 곡은 토니 데셀의 원추였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감정의 결이 인상적인 곡이었죠.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창가 중 하나를 재즈 보컬의 영원한 거장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바로 영화 뉴욕 뉴욕의 주제가인데요. 이 곡은 1977년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인 라이자 미넬리가 먼저 불렀는데요. 2년 뒤 프랭크 시나트라가 특유의 카리스마를 담아 리메이크하면서 더욱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 합니다. 이곳 뉴욕에서 해낼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해낼 수 있어요 라는 확신에 찬 메시지가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데요.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떠올리며 거장의 여유로운 스윙감

들으신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이었습니다. 도시의 활기와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인상적으로 전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이미 지나간 사랑을 돌아보며 그 시작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내용의 곡이에요. 에보니 로렌과 제이슨 라피에르가 함께한 이 곡은 현대적인 재즈 보컬에 네오 소울 감성이 더해져서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에보니 로렌과 제이슨 라피에르의 Meet You Again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에보니 로렌과 제이슨 라피에리의 Meet You Again이었습니다. 사랑의 처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여운이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감정들이 있죠. 이번에는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두 가지 태도를 담은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 합니다. 먼저 만나실 곡은 천재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피터 시카티의 Comes Love입니다. 이 곡은 비가 오거나 불이 나는 건 피할 수 있지만 사랑이 찾아오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곡입니다. Comes a heat wave, you can hurry to the shore. But comes love, nothing can be done. 폭염이 찾아오면 해변으로 달려가면 되지만 사랑이 찾아오면 그땐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요 라는 내용의 곡을 피터 싱커티의 세련된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신 후 이어지는 곡은 재즈 보컬의 여왕 세라 본의 목소리로 전하는 Call Me Irresponsible입니다. 이 곡은 자신의 무책임함과 신중하지 못한 성격을 탓하면서도 결국 사랑에 빠져버린 자신을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며 고백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Call me irresponsible. Call me unreliable. Draw in undependable too. 나를 무책임하다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도 좋아요. I just adore you. 난 그저 당신을 흠모할 뿐이죠. 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속수무책인 마음을 담은 두 곡을 만나보시죠. 피터 싱칸티오의 Comes Love, 그리고 세라본의 Call Me Irresponsible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피터 싱카티의 Comes Love 그리고 세라본의 Call Me Irresponsible 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선으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점에서 이어지는 두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재즈 보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레고리 포로의 묵직한 울림이 담긴 곡입니다. 들으실 곡은 2013년 앨범 Liquid Spirit에 수록된 Lonesome Lover인데요. 본래 전설적인 드러머 맥스 로치가 만들고 에비 링컨이 불렀던 고전을 그레고리 포로만의 소울풀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이에요. Let bygones be, take me back where I belong.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나를 다시 받아주세요라는 가사는 과거의 방황을 후회하며 연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럼 그레고리 포로의 Lonesome Lover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그레고리 포로의 Lonesome Lover였습니다. 사랑을 잃은 뒤에야 깨닫게 되는 감정의 무게가 깊이 전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Carmen McRae의 When I Fall in Love인데요. 사랑에 대한 신중하고도 깊은 약속을 담고 있는 클래식한 곡입니다. 수많은 리메이크 버전이 있지만 Carmen McRae의 목소리는 가사 한 줄 한 줄의 무게를 가장 잘 전해주는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이 가진 노랫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음미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When I fall in love, it'll be forever, or I will never fall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영원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난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겠어요. In a restless world like this is,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이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는 사랑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곤 합니다.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수많은 달빛 아래의 입맞춤도 해가 뜨면 금세 식어버리거든요 라는 가사는 쉽게 타오르고 또 쉽게 식어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온전한 진심을 다할 수 있을 때에만 마음을 열겠다는 다짐이 오히려 더 깊은 로맨틱함으로 다가오는 곡입니다. Carmen McRae의 When I Fall in Love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칼멘 맥레이의 When I Fall in Love였습니다. 사랑을 쉽게 시작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심이 전해지는 곡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것이 가장 깊은 슬픔을 남기기도 하죠. 이번에는 흐르는 시간과 그 너머의 그리움을 노래하는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려 해요. 먼저 한국 재즈 보컬의 자존심, 말로의 벚꽃이다입니다. 찰나의 순간, 화려하게 피었다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벚꽃을 보며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과 다시 오지 못할 얼굴들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눈부신 슬픔이 지네라는 가사처럼 아름다움과 허무함이 공존하는 한국적 서정의 정수를 재즈의 깊은 울림으로 만나보시겠고요. 이어지는 곡은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 문 리버를 스텔라 콜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강에 비유하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맑고 순수한 음색으로 차세대 재즈 스타로 주목받는 스텔라 콜이 재해석한 이 곡은 마치 달빛이 흐르는 강물을 따라 여행하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선사할 듯 합니다. 우리 곁을 잠시 머물다 가는 눈부신 꽃잎과 영원히 흐르는 강물, 그 서정적인 흐름 속에 몸을 맡겨보실까요? 말로의 벚꽃이다, 스텔라 콜의 문 리버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말로의 벚꽃이다. 그리고 셀라코울의 Moon River였습니다. 사라지는 순간에 대한 아쉬움과 그 시간을 지나 함께 흘려가려는 마음이 이어지며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두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김수영의 재즈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한 곡은 재즈를 넘어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적 성취 중 하나로 꼽히는 명곡인데요. 바로 존 컬트레인의 A Love Supreme입니다. 이 곡은 단순한 연주곡이 아니라 한 음악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느낀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1965년 발표된 이 앨범은 4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하나의 모음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은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파트인 Acknowledgement, 승인입니다. 특히 곡 후반부에 존 컬트레인이 직접 낮은 목소리로 A Love Supreme이라고 반복해서 읊조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7분이 넘는 시간 동안 펼쳐지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평온과 울림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럼 존 컬트레인의 A Love Supreme의 첫 번째 파트, Acknowledgement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a!

0: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관련형 물론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건강한 영월, 금연으로 함께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영월군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자작나무의 사계절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김보연 아트센터에서는 영월읍 삼옥리에 있는 갤러리 뿌띠팔레 영월에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양화가 신혜원의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작나무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그린 2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봄의 연두빛과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낙엽과 겨울의 설경 속에서도 끝내 제빛을 놓지 않고 있는 자작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김보연 아트센터와 99.1 영월 FM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는 거 알제?
3: 아, 알제.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2: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3: 그래요? 조금 덜 성가시긴 하겠네.
2: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3: 참, 별로 모짓거리가 다오네.
2: 요 투표 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3: 그래, 그럼 같이 가더라고.
2: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3: 투표
2: 함께 하더라고잉.
4: 6월 3일
5: 6월 3일
4: 6월 3일
6: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어제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며 성인의 날이었죠. 성인이 되신 모든 분들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싶네요. 저도 20살이 되면 세상의 모든 자유를 얻을 것 같던 생각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어떠셨나요? 맞아요. 자유보다 책임이 더 많이 버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 성인이 되신 분들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0: 어둡고 따뜻한 방에 들어섰다. 잘 갖추어진 침구와 가구가 원래 그 방이 독군의 방임을 알려주었다. 전공을 수없이 세운 장수는 이전 모습이 어땠을지 그리기 어려운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환자를 위해 빛을 거의 가려두었지만 모자란 빛 속에서도 본 적 없는 혈색이어서 일의 심각함이 새삼 느껴졌다. 독군의 목 깊은 곳에서 낮게 끓는 소리가 났고 종이처럼 변한 뺨에는 식은땀이 끈적하게 남아있었다. 방에는 시중드는 하인들 둘, 침상에서 떨어져 문 쪽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은 이가 둘이었다. 침통한 표정을 보니 오른팔인 중봉, 왼팔인 두섭이 아닐까 싶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미루어 두고 김무원을 더 살피기로 했다. 잠시. 눈 독군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돌아보고 구하자 떨어져 앉아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문제에 손을 들어올리자 아닌 게 아니라 글씨가 비슷한 것이 있었다. 손바닥 가운데가 아닐까 했는데 엄지뿌리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었다. 이래서야 입구변 말고는 알 수는 없겠는걸? 인군이 불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그의 윗부분 획들은 이미 뭉개진 다음이었다. 붉은 점들이 돋아나 있었고 말끔하게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흩어지는 형상이었다. 누군가 붉은 입김이라도 푼 것처럼. 어르신의 몸 다른 곳에 또 비슷한 이상은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마음 같아서는 제 눈으로 살피고 싶지만 중봉과 두섭에게 묻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권이 김무원의 맥을 짚었다. 맥도 짚을 줄 아나? 자은은 장 안에서 자은이 학문을 익히는 동안 인권이 어떤 경험을 하며 저 나름의 지식을 쌓았을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저 꽤 바른 얼굴 넘어 머릿속엔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이 이어져 있고 정확한 부분과 그릇된 부분이 섞여 있을 것이었다. 어찌 되었든 앉아 몸을 숙이고 맥을 짚고 있는 모습만큼은 웬만한 의원 못지 않았다. 자은의 눈에 그럴듯하다면 지켜보고 있을 중봉과 두섭 눈에도 그럴터였다. 인군이 독군의 손을 이불 속으로 돌려두고는 한숨을 쉬었다. 자은과 인군이 물러나자 중봉과 두섭도 따라 나섰다. 말없이 옆옆방에 문을 열고 앉기에 자은과 인군이

0: 전수전을 다 겪은 이들에게 기세가 밀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1: 맥이 어떻게 읽히던가요?
0: 두섭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2: 약하고 느려 근심스러운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0: 인군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2: 오파를 입은 사람을 또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0: 자은과 인군은 눈길을 나누었다. 산하가 뭐라고 해두었는지 몰라도 기대를 굳이 꺾을 이유는 없을 듯했다.
3: 자은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자 둘 중 거짓말에 더 능숙한 인군이 대신 얼버무렸다.
2: 큰 물을 두 번 건너고 살아 돌아왔으니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접하지 않은 일이 없지요. 넓은 세상을 누비고 온 만큼 금성의 일이라면 더 잘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본 적 없이 기이해 보이는 일이라면 미혹을 걷어내고 나면 언제나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0: 중봉이 마음 놓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2: 전쟁을 겪고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덕이 있는 사람도 평온치 못한 죽음을 맞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에는 중생이 이해할 만한 저울 같은 게 없지요. 삼도천을 건너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독구님을 이렇게 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독구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노안도 아니고 병환도 아니고 비겁하고 사악한 살에 돌아가시다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옳은 일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피틀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0: 수염에 땀이 송송 맺히도록 토로했다.
2: 일을 벌인 건 보통 포악한 자들이 아닐 겁니다. 사나 아가씨께 충격이 들 수 있으니 뒤에선 자들이 누구인지 어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저희에게 대신 알려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0: 두섭이 덧붙였다. 신중한 말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2: 치울님은 다치신 후로 예전 같지 않고 기찬님은 너무 어려서.
0: 중봉이 한숨을 쉬었다. 자은은 산하가 아닌 누구에게도 자세한 내막을 밝힐 생각이 없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둘만 이야기할 시간이 간절했지만 곧바로 저녁 시간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앉아 각자 상을 받았다. 가짓수는 많지 않아도 하나하나 정갈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다. 장식은 적지만 장중한 저택의 색을 닮았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인군의 입맛은 아닌지 평소와 달리 깨작거리는 걸 곁눈질로 보았다. 산하 삼남매의 그트머리가 긴 눈썹이 걱정으로 처져 있었다. 지울은 다친 등 때문에 팔을 높이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팔꿈치를 받침대에 고정시킨 채 어렵지 않게 식사를 해냈다. 상이 보통보다 높은 편인 것은 지울을 위해서인 듯 했다. 지울이 오단에 입은 금 갑옷이 부딪힐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거슬리지 않고 영롱하여 먼 데서 연주하는 악기처럼 들렸다. 대단한 장인이 만든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그런 장인이 불상은 왜 뭉툭하니 만들었을까? 다시 의문이 스쳤다. 집안 사람들이 말도 없고 식욕도 없는 것이 분명하여 자은도 수저를 조심스럽게 눌렸다. 산하는 느리게 먹는 둥 마는 둥 했고 기차는 한창인 나이라서인지 그나마 가장 빨리 식사를 마쳤다. 지울의 아내 옥화와 기찬의 아내 연나는 그 자리에서야 만날 수 있었는데 자은과 인곤이 아무리 산하의 손님이라도 부인들 쪽은 숨겨두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각오했었기에 다행한 일이었다. 옥화와 연난 두 사람 다 가지런한 인상이었고 꾸밈이 비슷해서 자은

0: 이목구비의 오목조목함을 유의 깊게 외워야 했다. 동서지간이 자매지간처럼 보였고 어쩌면 그것은 산하 때문인지도 몰랐다. 산하가 지닌 모란 같은 화려함은 다른 사람의 색까지 빨아들이곤 하니까. 자은은 만약 여인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물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잔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흐드러진 꽃 같은 사람의 그늘에서 누구의 눈길도 끌지 않으며 편하게 숨을 쉬었을 것이다. 눈길을 끌고 싶은 욕구 따위는 늘 없었다. 거기까지 이르니 산하는 얼마나 매일이 쉽지 않을지 헤아리게 되었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은 어떤 종류의 복이일지도 몰랐다. 볼테면 보시오. 무늬 비단을 감상하듯 보시오. 하는 속마음이 비친 게 아닐까. 자은과 인고는 나란한 방을 배정받았다. 두 방 가운데에 장지문이 있어 방을 나가지 않고 왕래할 수 있었다. 인곤이 자은의 몸단장을 도와줄 하인으로 오해를 받은 듯 했다. 오해를 풀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풀지 않았다. 둘만 의논하라면 그 편이 편했다.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인곤과 자은은 밖을 살피고는 장지문을 열고 마주 앉았다.
1: 자리를 봐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게 제 일인데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그리요.
0: 인곤이 실없는 소리를 했고 자은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턴 입술만 움직이기로 하지. 주변을 살폈지만 또 몰랐다. 인곤이 끄덕이곤 목소리를 낮추었다.
1: 아무래도 그 낯빛은 독이었네.
0: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이르러 있었다.
2: 자네, 아무리 독을 의심한다 해도 그렇게 저녁상에서 입맛 없는 티를 내면 어떡하나?
0: 자은은 인곤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1: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독이 이 집안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데 뭘 넘길 수가 있어야지.
0: 인곤은 이제와 배가 고픈 듯 윗배를 문질렀다.
2: 우리를 독으로 어쩌지는 않을 거야. 독군 어른이 어파에 당했다고 밀고 나가기 위해선 엉뚱하게 밖에서 온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해치우진 않겠지. 어파는 그런 식으로 번지지 않고 번진다 해도 독군 어른께 가까운 사람 순으로 보여야 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티내지 말고 왕성하게 먹게 평소처럼.
1: 평소에 내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식객이 너무 먹는다고?
2: 아니, 보기 좋게 먹는다고 얘기했네.
0: 자은은 인곤이 답답해 눈치를 보는 게 우스워 달랬다.
1: 피부에 닿는 곳으로 그만큼의 위력을 보일 독이라면 먹였을 때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일으킬 텐데 왜 쓸데없이 손바닥에 글씨를 썼을까?
0: 인곤이 턱 긁은 채 의문을 이야기했다.
2: 그러게 말일세. 만약 김무원 어른이 일어나 내 손바닥을 붓으로 간질간질한 놈이 저놈이다. 말하기라도 하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1: 독군 어른이 지금 누워계신 것은 독을 쓴 자의 의도일까 실패일까?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오기 전에 끝장을 내지 않았지? 매일 입에 흘려놓고 있는 마음에 쓱 타면 될 것을.
2: 쓰기 아주 힘든 독이 아닐까? 방식이 아주 복잡하다든지 자칫하면 쓰는 사람도 당하게 된다든지.
0: 머리를 맞대었지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1: 일단 독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좋겠군.
2: 해독약이 있는 종류라면 바랄 게 없을 텐데.
0: 확실한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 독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들키지 말기로 뜻을 모았다. 어디까지나 이 집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파인 것처럼 다루기로 했다.

네, 오늘도 잠깐 제가 작가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계셔서 배낭녀가 있습니다.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신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같이 하신 방송은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 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